곳곳에 절경이 숨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일상도 그렇습니다. 작은 실수나 실패 같은 것도 돌고 돌다 보면 어느새 멋진 풍경이 돼 있고요. 뜻대로 풀리지 않는 순간들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품기 위한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길이 휘어져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가는 길이 아무리 꼬이고 험해도 괜찮습니다. 굴곡 속에 나만의 절경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 구비를 돌고 난 다음엔 선물 같은 풍경이 기다립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사라사테의 스페인 무곡 1번 말라게냐, 알프레도 캄폴리의 바이올린, 다프네 이봇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굽이진 길을 만나서 다음이 보이지 않을 때면 아, 내 인생은 왜 곧게 뻗어나가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길이 끝나자마자 마주하는 풍경이 정말 예상과는 전혀 다를 때도 많죠. 굽이굽이 휘어진 산길 사이마다 이 숨겨져 있던 절경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강물도 굽이굽이 휘돌아 제 갈 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카티 프로 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중 6월 뱃노래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도남매 파더님께서 백운초 5학년 김도희 사랑하는 딸내미 생일 전국의 청취자와 함께 축하해 주세요. 방송 듣고 있을 겁니다. 도희 듣고 있니? 생일 축하해. 오늘 아침 시원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어저께 저녁부터 조금 선선해지더니 오늘 아침엔 정말 조금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더위가 정말 무더위 폭염이 계속되던 날 정말 신기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 32도 정도 됐나? 32도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오늘 오프닝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이 시원함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마스카니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세문 베치코프 지휘의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세몬 피치코프 지휘의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김선희님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훈련소 입소했던 아들의 택배가 온다는 우체국 알림을 보니 훈련 잘하고 있을지 또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군대를 가면 입소했었을 때 그 사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 싼 다음에 다 벗은 다음에 이제 거기 훈련복을 입고 편지 한 장을 보내라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집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옷이 온다는 알림이 온 건데 실제로 받으시면 또 눈물 나시겠는데요. 선임님. 근데 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밥도 잘 먹고 훈련도 잘 받고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길을 지나갔던 어제와 오늘. 낯익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익숙한 사람들이 지하철에 올라탄다. 이름도 나이도 모른 채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경직된 얼굴과 굳은 표정, 넓은 보폭과 빠른 발걸음, 을지로의 아침. 그 안에 같은 모양을 한 일원이 되어 아침을 맞이한다. 오늘은 지하철이 조금 늦었다. 카페로 들어와 불을 켜고 아침을 준비한다. 커피 맛은 역시나 오늘도 조금씩 다르다. 추출 시간이 조금씩 어긋난다. 다른 부분을 체크하고 어제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 조절한다. 조절이 끝날 때쯤 카페 앞 통로로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한다. 넓은 보폭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발걸음에는 조급함과 초조함이 묻어있다. 바쁘게 걷는 걸음걸이가 쓴 하루를 삼키던 기상 직후의 기분을 조금 환기시킬지도 모른다. 같은 시간에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길을 지나갔던 어제와 오늘. 낯익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익숙한 사람들이 지하철에 올라탄다. 오늘은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다. 잠을 잘 잔 덕분인지 아니면 지하철이 늦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유난히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카페로 들어가 불을 켜고 아침을 준비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어제 켜두고 퇴근한 제빙기 하나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얼음이 하나도 없다.

얼른 다른 재빙기를 열어본다. 다행히 얼음은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다. 출근 시간에 손님들이 몰릴 때 얼음이 부족하면 어쩌나 싶다.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내 지쳐 생각하기를 그만둔다.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지금 찾아와 준 손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쓸려간다. 기쁨에 취했다가 우울에 휘청거리고 두려움에 출렁이다가 뜻밖의 즐거움에 기대기도 한다. 날씨만큼 변덕스러운 내 마음은 때때로 나를 지치게 한다. 우리의 삶은 대개 그렇듯 우울이 길고 행운은 짧다. 삶에서 행복이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매일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삶을 반복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무한한 굴레 속에 갇힌 것처럼 잔잔하고도 무력한 괴로움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가끔 그 괴로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건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일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그저 사람이기에 발이 끌릴 만큼 슬프기도 하고 날아갈 것처럼 기쁘기도 하는 건 아닐까. 지독하게 변덕스러우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사람답게 해주는 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런 인간다움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아닐까? 완벽하지 않아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나아가고 울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인 건 아닐까?

It Had to Be You.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삽입곡이죠. 킹즈 싱어즈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을지로에 있는 카페 커뮤트를 운영하는 함주원의 책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자신이 꽤 멋진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카페랑 좀 어울리죠? 맞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달라집니다. 별일 없이 시작한 하루가 뜻밖의 일 하나에 흔들리기도 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작은 일 하나에 또 가벼워지기도 하죠. 어쩌면 삶은 그렇게 마음이 오르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은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꼭 특별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죠. 흔들리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 공연을 하면 매일 같은 대본, 같은 악보로 공연을 합니다. 근데 단 하루도 같은 공연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어제 공연은 정말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고 환호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연은 관객들이 너무 무덤덤하고 또 냉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은 대본으로 공연을 하는데 관객의 반응은 맨날 다를까? 어쩌면은 저도 그 작품을 임하는 것이 늘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잘 살고 있다는 것. 네. 오늘 그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네요. 비스타탑님께서는 왜 눈물이 날까요? 더리터님 공감이 갑니다. 8410님 글 내용이 우리의 삶이랑 찰떡궁합입니다. 오늘도 감사님은 매일 흔들리며 커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중요한 건 잘 살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파엘벨의 캐논, 오르스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카엘 벨의 캐논,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정원님이 오셨군요. 잘 일정을 마치고 오셨나 봐요. 네, 많이들 보고 싶어 하신 마음들이 문자로 많이 오셔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음악 계속 들으시죠. 스티브 손다임의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 중에 어릿광들을 보내주오, 주디 댄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3606님 신청곡이에요.

And where are the clowns? There ought to be clowns.

스티븐 손다임의 뮤지컬 리틀 라이트 중에 Sand in the Clown 어릿광대를 보내주 주디 덴치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하면 하하이.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소피아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토니 박건영님이 맞으시죠?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못 듣다가 혼자 근무하게 돼서 라디오를 켰는데 대박 반갑습니다. 어제 치과 치료를 위해 집 근처 오셨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친정엄마를 지하철역에 내려드리고 들어가시는 뒷모습에 등이 유난히 말라보여 눈물 한 방울 맺힌 채로 출근했는데 음악을 들으며 위로가 되네요. 두 달 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신 엄마 마음이 영 걸려서 편안하진 않지만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엄마를 위해 기운 내립니다. CBS 애청자인 엄마가 지금쯤 집에 도착해서 좋아하시는 커피 한잔 드시면서 이 글을 듣고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건영 배우님도 화이팅! 아, 어머님께서 지하철 타고 이제 도착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제 앞에 토니가 붙는 건 제가 옛날에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작품에서 역할이 토니였습니다. 네, 그러면 1부 끝곡으로 미네르바의 초가을림 신청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2악장 아다지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칼 베미지아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캡 홈핏.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캡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이수인 작시 작곡 내 마음의 강물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관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데이비드 E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이 연주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교회 음악 전문 합창단이죠. 칸티쿰 합창단의 공연에 초대합니다. 스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로시니의 작은 장엄 미사를 노래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숑 지휘의 부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죠. 박혜지의 타악기 협연으로 웨트베시의 말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에 초대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을 들려주죠.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스트링 체인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협연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베감 아트홀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데뷔 70주년 기념 무대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20번, 브람스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 아일랜드 여인, 장피에르 랑팔의 플룻,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장현아님께서 우산 없이 집을 나온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직 습도는 높지만 가방에서 우산이 빠진 것만으로도 산뜻하더라고요. 이번 초가을도 늦더위가 있을 거라는데 아당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죠. 우산 들고 다니면 정말 이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참 거추장스럽게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비를 또 막아주니까 고마운 건데 저는 그래서 우산 잘 안 쓰거든요, 사실.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서 뛰어가거나 뭐 하는데 늦더위가 온다고요.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폭염을 견뎌냈는데 우리가, 그죠? 바람이님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커피 사오기, 남편이 사러 갑니다. 남편, 나는 아이스 라떼로, 그리고 당신이 가는 집 말고 내가 가는 집에서 가져오세요. 사랑이 있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이 가득하네요. 느껴집니다. 아, 요거 가위바위보는 정말 이겨야 제맛이죠. 가오님, 39.5년 교직생활 퇴직하고 애청자로 돌아왔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역시 좋아요. 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제 여유있게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한 나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악 들을까요? 아, 하이든 음악 들을까요? 하이든의 교향곡 96번 D장조, 기적 3악장 미뉴에트 알레그레토, 제프리 테이트 지휘의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96번 D장조 기적 중 3악장 미뉴어트 알레그레토 제프리 테이트 지휘의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626420님께서 안양에서 서울 가는 11-3번 버스 속에서 권영님 멘트와 음악이 나와요. 버스 안이 조용하니 좋아요. 클래식 버스. 아, 버스 기사님께서 틀어주셨군요. 저도 가끔 버스 탈 때 이거 틀어주시는 기사님 만나면 괜히 반갑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산책님. 비 그치고 산뜻해진 공원 걸으러 나왔는데 어린이집 아가들도 손잡고 나들이 나와서 귀여운 풍경 보네요. 네, 이제 아이들하고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안 가서 겨울이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해야 합니다. 네. 유비현덕 이세님, 박건영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진짜 사나이 워킹맘 육아대디 드라마 지금도 정주행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워킹맘 육아대디 드라마, 이게 제가 애를 막 낳았었을 때 그때 상황과 이 드라마의 배역 상황과 비슷해서 제가 출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신청곡 하나 들을게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음악이었는데 데이빗 펠프스의 No More Night이라는 곡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CCM 가수인데 이 음역이 엄청 높아요. 3옥타브 정도 됩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참여를 하는 이 가수고 별명이 발성의 교과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이 너무나 황홀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눈 감고 볼륨 살짝 올려서 한번 들어보시죠.

데이빗 펠프스의 No More Night. DJ 스페셜 DJ 박건영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홀리하게 부르는 목소리 같지 않나요? 기분 좋네요. 저의 신청곡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러면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중 세 번째 곡 가보트,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오코카 무지위의 잉글리시 체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중 세 번째 곡 가보트, 마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오코카무 지휘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우리 아당 가족님들께서 제 신청곡 많이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곡들 중에 그리고 제가 이 스페셜 DJ 하는 동안 제가 신청곡을 개인적으로 많이 부탁드려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곡은 사실 조금 이 클래식 채널에서는 이 듣기가 쉽지 않은 곡이라서 제가 특별히 좀 더 부탁을 드렸는데 한 3일 전에, 4일 전에 부탁드렸는데 오늘 이루어졌네요. 피디님도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곡 해주시는 거 엄청 많이 신청해 주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세요, 피디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이 노래, 저도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갖고 따라하다가 몇 번 쓰러졌습니다, 현기증에. 특히 마지막에 한 23초 되는 그 샤우팅 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사실 이게 거기서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다. 물론 재능도 있고 노력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뒤에서 확 밀어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좀 신비한 곡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알게 돼서 저도 신청한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음악 들으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오프스 넘버 27-2 월광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알프레도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옵스 넘버 27의 2 월광 중에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410님께서 청취자들은 라디오에 울고 웃고 삶의 희노애락입니다. 건영님은 진짜로 음성도 좋으시고 진행도 정말 정말 매력 만점입니다. 엄마랑 손잡고 공연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라디오 정말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듣고 그래서 여기 불러주셨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그렇길 바랍니다. 2508님께서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어제 엄마를 찾아뵙고 왔는데 늙은 딸 생일이라고 만난 거 사 먹으라고 5만 원을 주셨어요. 집에 오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그래서 오늘 혼자 현대미술관 가서 좋은 그림 보고 만난 거 먹고 올 거예요. 좋네요. 오늘 5만 원 그냥 다 쓰시죠. 맛있는 거. 그럼 음악 들려드릴게요.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의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 야노스쿨카지 위에 베를린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 야누스 쿨카 지휘의 베를린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저는 피디님과 5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2508님께서 오늘 5만 원 선물 받으셨다고 그래서 미술관, 현대미술관 옆에 맛집이 있다는데요. 그거 알려주시면은 거기 가실 수도 있고 또 요즘에 그 박물관의 그 굿즈들 있잖아요. 아니 비싼 건 너무 비싸지만 또 이렇게 소소하게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굿즈들을 또 사서 오시는 것도 오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피디님하고

저하고 5만 원 어떻게 쓸까 하다가 다 써야 된다라는 가정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지금 5만 원 다 못 썼습니다. 큰 돈이에요, 5만 원이. 음악 들으시죠. 들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중, 수완일다의 왈츠, 아서 피들러지 위에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딜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중 수완일다의 왈츠, 아사 피들러지 위에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잡나.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0: 하인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고 없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목요일 2부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겁니다. CBS 레인보우 앱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참여도 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핸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폴 퀸시 지휘의 폴 퀸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

0: 시선아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변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2: 홈픽.
11: 홈픽.
1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낡은 봉고차 한 대가 경주로 길을 나섭니다. 다 부서져가는 자동차 안에는 가족 단체 티까지 맞춰 입은 엄마 옥실과 세 딸들이 타고 있죠. 그런데 즐거워야 할 여행길에 오가는 말들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놈만 죽이고 나면 우리 가족도 새 마음 새 뜻으로 살 수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 돌아가려면 돌아가.

딸을 잃은 엄마와 동생을 잃은 언니의 본니들의 복수 여행길. 계획은 자꾸 틀어지고 묻어든 상처들이 서로의 가슴을 찌르지만 여정의 끝이 가리키는 건 그럼에도 가족, 결국에는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세상 그 어떤 논리로도 이길 수 없는 이름, 살벌하게 애틋한 내 편들의 안녕을 바라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 9월 2일 수요일 오늘 첫 곡으로는 영화 경주기행, 영화 제목과 동명의 테마곡 경주기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기행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보고 싶다, 본다, 봤다. 네, 지난 26일에 개봉한 아직 따끈따끈한 영화예요. 많이 후기도 보내주셨어요. 7819님, 또 또박이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우선 7819님, 강디 엊그제 경주기행 보고 왔어요. 가족관계와 각자의 입장들,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눈물이 연신 흘렸답니다. 근래 본 영화 중에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또박이님도 경주기행 보고 오셨대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복수라는 주제를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낸 점이 좋으셨대요. 호불호는 있겠지만 전 재밌게 봤네요 하고 웃어주셨어요. 네, 저희 작가님도 어제 보셨더라고요. 아직 대화는 많이 못 남아봤는데, 참고로 김미조 감독님이 실제로 네 자매 중 막내시래요. 비하인드 영상 보니까 자매끼리 쥐어뜯고 싸우는 장면에서 머리채는 앞머리가 아니라 옆머리를 잡고 뒤로 당기라고 막 시범도 보여주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잡고 싸웠겠죠. 네. 근데 배우들이 싸우는 거 찍을 때 참 머리 잡기가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요. 진짜로. 눈치도 보이고. 뭐 실제처럼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프게 잡으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머리를 붙인 분도 계시고, 네. 머리 숱에 예민한 분도 계시고, 아 진짜 어렵습니다. 싸우는 장면 찍을 때 어려워요. 또 어떤 분은 슬쩍 오셔서 진짜로 때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 연기가 잘 된다고. 근데 여러 명이 싸우면 이거 참 골라골라 하는 재미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앞머리가 아니라 옆머리를 잡고 뒤로 당기라는 이게 아마 이런 모양이 더 액팅이 더 잘 살아서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재가 무거운 대신에 연출이나 배우들의 연기가 유쾌한 지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장치를 아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캐스팅도 그렇고. 경주기행 외에도 최근에 본 영화 있으시면 듣고 싶은 영화음악과 함께 보내주세요.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얘기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영화 듄 파트 2 중에서 A Time of Quiet Between the Storm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디세이 중에서 Chasing the Escaping Sun 이었습니다. 오디세이 얘기 여전히 많이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천만 영화 타이틀이 얼마 멀지 않았는 것 같아요. 5041님 나를 성장시킨 것은 편안했던 시간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이었다는 것을 40년 교편 생활 잘 마치고 퇴직했는데 영화가 준 교훈이 제 삶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손. 네, 언제나 좋은 것들은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과처럼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건데 좋은 것들은 내 시간을 내야 되고 아픔을 견뎌야 되고 겪어내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나이가 좀 먹어가면은 고통이 있는 만큼 또 얻는 게 있겠다라는 기대도 있어요. 살짝. 저와 같은 분도 있으실까요? 근데 힘든 건 싫죠. 무서워요. 차라리 좋은 거안 얻고라도 안 겪고 싶기도 해요. 9534님, 강디, 옆집이랑 오디세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자막 있는 건 별로인데 이건 꼭 보라고 해서 가기로 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꼭 좋은 자리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정보 많이 찾아보고 가세요. 알았죠? 네. 뭐, IMAX 가는 앞에 앉는 게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자막 있는 거 보시는 건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쿨렐레 멜로디가 아름다운 영화 음악들 준비했어요. 먼저 조블랙의 사랑, 생애 마지막을 앞둔 거물 사업가 안소니 홉킨스와 그를 데리러 온 죽음의 사자 브래드 피트 기억하시죠? 우리 빵 아저씨, 아저씨가 됐어요. 브래드 피트의 리즈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라 더 자주 언급되는 작품인데요. 오, 정말 너무 잘생겨서 말이 되나 싶지만 서사의 완성은 얼굴이란 말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잘생긴 죽음의 사자 브래드 피트가 인간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얘긴데요. 그래서 급조한 이름이 조블랙이었죠. 이거 안본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안 보셨다면 보세요. 좋으실 거예요. 호불호 없이. 네, 계절하고도 참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사업가 딸인 수잔과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조블랙은 죽음의 사자니까 몸이 없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청년의 몸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잔이 사랑한 건 조블랙이었을까요? 아니면 조블랙이 몸을 빌렸던 그 브래드 피트의 얼굴, 그 수잔이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이었을까요? 네. 영화 보신 분들 생각 어떤지 노래 듣는 동안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 Somewhere Over the Rainbow와 What a Wonderful World를 이은 연곡이에요. 이스라엘 카마카이올레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돌핀테일 중에서도 한 곡,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아리아나 그란데와 키드 커디가 함께한 저스트 룩업, 영화 돈 룩업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재밌죠, 이런 질문.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죠? 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근데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영혼은 영혼일 뿐이지만 진짜 모르겠는데요. 누굴까? 수잔이 사랑에 빠진 건. 그러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그 인간이 그냥 영혼을 담는 거니까 어떤 영혼이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아니었을까요? 인간이 품는 그 영이 영혼이라면? 모르겠다. 네. 게시판에서 이야기해보자. 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025님, 작은 라디오를 샀어요. 돌려서 채널을 찾기도 하고 이방 저방 들고 다니면서 듣는 게 너무 좋네요. 아참, 그리고 저 10년 만에 면접 보러 가요.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졌지만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응원도 많이 많이 많이 하고요. 꼭 가셔서 이렇게 작은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채널을 찾기 좋아하는 우리 1025님과 너무 잘 맞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부디. 제가 연극하면서 요새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막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뭐 최강의 영화음악 하게 됐을 때도 그래요. 다시 하니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분들, 나랑 잘,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 내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25님도 그 많은 다양한 곳에 착륙할 수 있지만 좋은 곳에 부디 착륙하셔서 행복한 그 10년 만에 직장생활 하셨으면 부디 저 기도해보고 바라볼게요. 남현사님, 강디, 이제 저녁 6시 반 조금 넘어서면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준비를 하면서 운전 중에 라이트를 켜게 되더라고요. 낭만적이야. 문자 글을 되게 잘 적으시네요. 제가 상상을 잘할 수 있게끔. 근데 확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해가 길어서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데 올해 여름도 보내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아쉬워요. 남현선님 여름 좋아하세요? 저 공감할 사람이 없었는데 사실 저도 무지 아쉬워요. 저랑 아주 똑같으세요. 저도 이 긴 해를 아쉬워하고 벌써부터 그리워하고 있어요. 나랑 똑같네. 어떤 기분이냐면 전 어른스러운 여자야. 최강이는 어른스러운 여자. 나이도 어른, 완전 어른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법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죠. 우사님, 강희 누나는 가을에 어디에 여행 가고 싶은데 없나요? 하셨습니다. 저요? 글쎄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런 한라산, 설악산 이런 거 며칠 같이. 노래 듣겠습니다. 0504님, 얼마 전에 우연히 라라랜드의 시티 오브 스타즈를 들었는데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장면과 분위기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도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음악 한 곡으로 다시 찾아오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의 목소리, 시티 오브 스타즈, 그리고 에반게리온 중에서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애송님, 영화 애프터선에 나오는 이 노래는 여름에 꼭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마지막 댄스라는 가사가 늦여름 이맘때 분위기와 잘 맞아요 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들으신 곡은 애프터선 중에서 퀸의 언더 프레셔였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성인용 기저귀
1: 보드란.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0: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1738님 아내가 중학생 딸과 같이 볼 만한 영화를 고민하더라고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새 아이 키우면서 큰 딸이 중학생이 되니 밤에 둘째, 셋째 재우고 나면 가끔 큰 딸이랑 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나 봅니다. 하셨는데 따님이 혹시 SF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실까요? 알리타 배틀엔젤 어떠실까요? 사이보그 소녀 알리타가 자신의 정체성과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가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내용인데 네, 영화에 나오는 두아리파의 수환송 오늘의 끝곡으로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0: 접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스스로 내가 성실한 사람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답니다. 성실도 습관처럼 돼버리면 스스로 느끼지 못하나 봐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 매일 반복하는 일, 그게 내 장점이다. 그렇게 하기엔 머쓱하다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듣다 보면 각자의 성실함이 몸의 통증으로 기록돼 있어요. 가장 확실한 출석부 같다고 할까요? 오늘도 쑤시는 곳 하나쯤, 뭐 이젠 거의 내 것 같은 그 뻐근함, 잠시나마 잊을만한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잘 쉬면서 즐기는 것도 우리 습관으로 만들어봐요.

0: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로 뻐근해요?
1: 내 거 같은 뻐근함. 자도 자도 피곤하고 몽롱함.
0: 어우, 라임 딱딱 맞다. 1590님. 그래, 자도 자도 피곤한 몽롱함. 내 머리가 맑은 지가 언젠가. 감기 걸린 두 아이 수발드느라 분주하네요. 오늘도 수영시랑 으쌰으쌰 해볼게요. 네, 이게 병수발이. 이제 애들 다 낫고 나면 내가 아플 거예요. 그러면 또 나도 또 고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1: 저 여기요. 오른팔 번쩍 출석했어요. 7981님.
0: 왼쪽 팔은 또 안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죠? 50견 있으세요? 이리 와요. 제가 여러분들께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가 되어줄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자의 연골이 걱정.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이제 이 노래 들어야죠. 아이유 가을 아침. 이제 가을 아침 느낌 나죠? 서영은 사랑하는 날에 미술관 옆 동물원 OST래요. 그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 언니도 참 활동을 진짜 오래 하셨네. 언니 누가 누구한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난 이때 활동 안 한 것 같은 아닌가? 모르겠네.
1: 수영씨 나 오늘 생일이에요. 이제 우리 엄마가 늙은 딸 생일이라고 만난 거 사먹으라 하면서 5만 원 줬어요. 지금 미술관 가고 있어요.
0: 바람에 딸린 미술관.
1: 관람 후 혼자 만난

0: 거 먹으러 가려고요. 메뉴 추천받아요.
1: 미술관 갔으면 옆에 동물원도 가라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긴 거기에 동물원 가고 이렇게 해야 또 저기 한석규 씨 같은 분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먹지 점심? 그냥 5만 원 안에서 먹어봐요. 풀꽃님?
0: 수영 씨 진짜 연기 잘하십니다.
1: 저 아직 연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0: 아니 지루하지 않게 재미지게 고품격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1: 아 아까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그거 연기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봐.
0: 아 그런 것도 정말 좋아요. 저 요즘 친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SBS와 함께 혼자
1: 네? 여기 CBS인데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CBS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꽃님이 쓰신 것 같은데 재밌어서 한번 놀려본 거예요. 근데 평소엔 이렇게 실수하셔도 되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나 CBS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SBS 12시에 만납시다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제 SBS로 체킹될까 봐 나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CBS 5592님은 직장 대리님 권유로 처음 방문합니다. 점심밥 먹고 나와서 쉬면서 듣고 있어요. 직장 대리님이 이렇게 라디오 권유도 하시고 좋은 직장이네. 싸이 연예인

0: 쿨의 애상 경서 밤하늘의 별을 샘송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일단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석규 씨가 아니었고 이성재 씨였네요. 제가 8월에 크리스마스랑 헷갈렸는데 미술관 옆 동물원의 남주는 이성재 씨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의 딸님이 석고 대제를 하면서 아침에 이 사연이 나갔는지 몰랐다. 내가 너무 축하받고 싶어서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시면서 사과 말씀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조금 마음을 보드랍게 쓰면 안 될까요? 나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도배하고 이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분들은 제가 말했죠. 블랙리스트가 있다니까요, 우리. 저기 붙어 있어요. 뭐 CBS 안에서만 그런 줄 알아요? 전 라디오 방송의 블랙리스트를 쫙 갖고 있다고요. 지금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너예요. 그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걸릅니다.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고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뭐 하나만 하면은 이제 너는 가만두지 않게 이러는데 우리끼리라도 조금 보드랍게 그리고 본인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죠? 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족족 신고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죠? 우리 좀 그렇게 우리 CBS만큼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널찍하게 보드랍게 그렇게 써보도록 해요. 365 하나님 언니 수영 언니, CBS 수영 언니, 우리 집 라디오 주파수 여기가 가장 선명해요. 아우, 내가 그 집 앞에다가 저기 뭐야 주파수 잘 하라고 그거 뭐야 꼽는 거 뭐야 그거. 또 거기에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안테나 꼽아놨다나. 요즘도 안테나 있나 근데? 못 본 것 같네. 옛날에는 텔레비 안 나오면 지붕 위로 아빠가 올라가야 된다고. 뭐, 야, 나오냐?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나오냐? 이거 했었는데 기억나요, 여러분? 7798님. 피디님 그거 몰라요? 피디님도 아파트만 살았어요? 모르는 척. 7798님, 오늘 고등학교 모의고사 날인데 어제 고딩 딸과 야구장 다녀왔어요. 20년 넘은 야구팬이라 임신했을 때도 출산 후 육아에 헤맬 때도 항상 저녁 시간은 야구와 함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들도 야구팬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구 직관을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시험 전날이면 어떤가요? 같이 함성 지르고 신나게 즐기며 스트레스 풀고 와서 오늘 즐겁게 학교 갔네요.
1: 뭐, 가족끼리

서로 합의가 된 거면 뭔 상관이겠어요. 따님이 뭐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전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시험은 모의고사니까 그냥 치르면 된다 이런 가벼운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랬으면 됐어요.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 052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7: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 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쫄?
1: 아니 내가 말하면 이렇게 또 무서워해? 아우 정말 여러분 제가 좀 무섭나요? 왜 이렇게 다들 도배를 내가 해서 그런 것 같다. 아니에요. 그 막 이거 나올 때 뚜껑 열고 닫고 이런 거 나 뭐라 하는 거 아니고요. 내 말은 그 도배가 뭐 우리 방송의 도배야 그게 아니고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똑같은 글을 쭉 도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소개되고 뭐 상품도 막 계속 타고 이런 옛날부터 아주 그냥 라디오 생길 때부터 그거 막 어? 상품 막 계속 이구지구 그걸로 나 우리 집 세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방송 나온 거 옛날에 나왔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테레비도 타고 뭐도 타고 해가지고 내가 집을 장만했어요. 막 이러면서 테레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그 정도의 선물을 주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뭐 하나 타고 싶은데 누구 한 명한테 쏠리는 것 같으면 이제 그냥 화가 나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들 찔려서 아휴 찔려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보다 보다 못하는 사람은 조용히 없애버린답니다. 조용히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지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요. 지금 글 쓰고 계신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느 날 뭔가 나 혼자 얘기하고 싶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아 이래서 무서워하나 보다. 도배해요. 뚜껑 열고 닫아. 음악 안 나올 때도 뚜껑 열고 닫으란 말이야. 뚜껑을 아무리 열고 닫아도 괜찮으니까. 쫄지 마시고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2: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2: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2: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6: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7: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8: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7: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

0: 어마 이브의 경고 듣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통했네요.
1: 디드디드님 찌릿찌릿. 아우. 근데 이게 이제 봐봐요. 채연의 사랑 느낌 김현정 혼자 한 사랑 들었으면 또 자연스럽게 박미경 이브의 경고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브의 경고를 듣고 있는데 또 듣고 싶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방금 들었는데 내가 이 노래 듣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야. 내가 들었는데 말이죠. 뭐 1부의 첫 곡으로 나왔는데 1부 마지막에 신청을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코베아가 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2: 사실 수영 씨가 무섭긴 합니다. 저 마포 박인데요.
1: 마포 박님도 보통 분 아니실 것 같은데.
2: 수영 씨 그 막 혼내고 막 옳은 소리만 하고 막 속 시원하게 판결도 해주고 근게 쫄주.
1: 그럼 어떡해요? 막 그 위로만 해주고 막 틀린 소리만 하고 막 속 답답하게 판결하고 그러면은 너무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주 여러분 속이 터지게. 그렇잖아요.
0: 수영님 말이나 말인데요. 수영님 휴가 가셨을 때요. 별님이 커피를 많이 쏘신 데서 제가 말이죠. 생전 문자를 안 보내다가 커피 욕심에 처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요. 못 받은 거 있죠? 벌 받은 거 같아요. 미안해요.
1: 295호님 고해성사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 회개를 하고 그러세요. 회개는 하나님께 해야죠. 다들 그냥 계속 여기저기 찔려가지고 막 아이 괜찮아요. 아니 여기 지금 글 읽어드리는 분들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찔려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찔렀는데 자기인지 모르고 여전히 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있어요. 저희가 그것마저도 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법 이런 거에 저촉되기만 해. 아무튼 가만 안 두니까. 욕 보내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욕을 해요. 상욕을 막 해요. 나는 열만에만 보낸다. 6815님. 아우 당당해. 나는 정말로 열만에만 보낸다. 지난 월요일에 포항해병대 입소시키고 귀가한다는 분 사연 들었는데요. 저는 한 달 전 입소시킨 아들 수료식을 위해 하루 전 포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서울역에서 KTX 타고 가요. 창밖 풍경과 라디오 너무 찰떡입니다. 내일 아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1332기 모든 해병들 수료식 잘 마치고 멋진 해병으로 거듭나길 파이팅!

그래요. 열만에만 보내는 6815님. 아, 다양하게 보내도 되는데요. 같은 사연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는 그것도 이제 잘 살펴보고 합니다. 자, 마녀삐아님이 신청해 주신 마골피의 비행소녀, 3589님이 신청해 주신 SG워너비 라라.

송혜교 후에 245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다비치 내 사랑 내 곁에 060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수영씨 엊그제 우리 딸 아기 낳으러 간다고 사연 보냈는데 같이 기도해 주셔서 순산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직접 보진 못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손주 준우랑 딸 정아랑 사위 종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거라. 6924님. 병원에 뭐 그렇게 오래 안 있으면 또 요즘에는 조리원 이런 데에 또 이렇게 막 드나들고 이게 좀 그래서 집에 오면은 또 볼 수 있으니까요. 9218님 이브닝 출근 전 응급연차 받고 뭐 해야 하나 생각만 한 시간째 애들 하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급히 드릴 테니까 커피 먹어요. 어이 이거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나가 버렸는데 어떡해. 커피 먹어요. 커피 먹어. 서지영의 Stay in me 좋아좋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고정으로 듣고 있다고. 우리 회사분들이 조과장 한번 신청 좀 해봐. 아 오늘 좀 강제로 이렇게 대리님의 권유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하시는 분들이 큰맘 먹고 애창곡 서지영의 Stay in me 신청해 주셨고요. 자이언티 No Makeup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오늘 끝곡 9995님이 신청하신 윤종신의 9월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고막 남친이 있는데요. 이 고막 남친은 실제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성시경 씨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남자를 말합니다. 뭐 저 한동준도 여러분의 고막을 간지럽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고막 남친보다 꼬막 비빔밥을 잘 사주는 잘생긴 오빠가 되고 싶습니다.

0: 2026년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Scatman's World, Scatman John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Scatman John은 어렸을 때 그 이 말을 많이 더듬었대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말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랐던 그런 분입니다. Scatman John의 Scatman's World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호레노츠님이 꼬막 비빔밥 먹고 싶으네요. 강릉에 잘하는 집 있는데 말이죠. 그러셨어요. 아, 강릉에? 전 몰라요. 경알디 생일축님이 꼬막 비빔밥 잘 사주는 멋진 오라버니도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양짜미님도 고막 동준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갬성별님도 월드팝 K-POP 가수 한동준 DJ님. 아, 그거는 좀 오바신 것 같은데요. 닌자29님이 스캔맨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방송이 된 것 같네요. 8063번으로 역시 꽃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꽃 좋아하는 거 아시고. 이게 나이 드니까 꽃이 자꾸 좋아지더라고요. 자, 한동준 FM 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들을 전달해드리는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잔슨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어,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올리비아 뉴튼 존의 Magic, 그리고 킴 컨스의 Betty Davis Eyes, 그리고 멜리사 맨체스터의 You Should Hear How She Talks About You 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여섯째 님이 나이가 들면 왜 꽃이 좋아질까? 제미나이한테 물었더니 나이가 들면 감각 기능과 뇌의 도파민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화려한 색감과 강렬한 향기를 지닌 꽃은 시각과 후각에 선명한 자극을 주어 뇌에 활력을 넣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좀 슬프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위해서라도 꽃집 자주 가야겠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그 숙박업체에 이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묵으면서 꽃을 사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하여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꽃 뭐 그렇게 비싸지도 비싸긴 하지만 하여튼 한 장미 한 네다섯 송이만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어디 갔을 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여튼 꽃 늙어서 꽃 아니 늙어서가 아니라 나이 들면은 꽃이 좋아지는 건 맞군요. 봉이봉이님이 신랑 따라온 낚시터에서 자라 잡았어요. 살려주려고요. 손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 자라를 자라 잡았다는 분 처음 봤는데. 하여튼 살려주세요. 꼭. 자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Gareth Gates의 Listen to My Heart.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동인천에 대한 추억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지하상가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골목 구석구석에 작은 음반 가게들이 자리했던 곳. 그 중에서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좋아하던 건센로지스의 티셔츠를 구하고 싶었는데 제 친구가 동인천에 있는 이 음반 가게로 가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가게를 보시던 그곳은 다른 음반 가게와 다르지 않았지만 앨범 사이사이에 메탈리카, 건센로지스, 헬로윈 같은 메탈 밴드의 음반들이 꽂혀 있었죠. 처음에는 주인 아주머니의 남편이나 아들의 취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그 아주머니의 취향이더군요. 주인 아주머니가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저는 시간만 나면 가게에 들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골이 됐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때 가면 아주머니는 중국 음식을 시켜주셨는데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중에는 얻어먹는 게 익숙해졌죠. 또 신앙심이 깊었는지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기독교인은 헤비메탈을 배척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함께 지니고 계신 아주머니가 정말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가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황 때문인지 가게의 절반은 옷가게로 바뀌었고 나머지 반은 음반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낯선 풍경이었죠.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지만 예전만큼 음악 이야기를 나눌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고 저 역시 한동안은 그곳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장소가 문득 떠올라 그곳을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은 지 오래돼 보였고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셔터 한쪽에는 아주머니의 연락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전화번호를 저장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단골이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허전할 일인가 싶다가도 그만큼 그 가게와 아주머니가 저에게는 각별했다는 걸 깨달았죠. 요즘 들어 라디오에서 그 시절에 즐겨 들었던 헤비메탈 노래가 나오면 그 가게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없는 건센로지스 티셔츠, 가끔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반반 가게로 바뀌었던 그 낯선 풍경까지도요. 저는 아직 그분으로 전화를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사연으로 남아 아주머니를 추억해봅니다.

장 미셸 자르의 연주였습니다. 크로놀로지 파트 4. 예. 그 헤비메탈 얘기를 하셔가지고 헤비메탈 노래를 신청할 줄 알았더니 장 미셸 자르의 크로놀로지 파트 4를 내 마음의 보석성으로 선정해 주셨어요. 하여튼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음악이었지만 오랜만에 괜찮네요. 창영님이 아니구나. 이안 데디님이 이어지는 곡은 건즈 앤 로지스 지금 동인천역 앞 신포시장 부근으로 당구치러 갑니다. 레오나르도 빌카프리오님은 이 가게 잘 알아요. 제 컬렉션이라고요. 음반도 같이 파는 매장이었죠. 저도 건즈 앤 로지스 스키드로우 카세트 가방 샀었어요. 그러셨어요. 여기는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그 아주머니도 그러면 기억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이야. 뱃살의 무초님이 동인천 세숫대야 냉면 짱이었는데 홍혁기님이 동인천 그 저 만남의 장소 대한선임이었죠. 빵댕이님도 동인천 지금도 구경 갈 때 많아서 참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야 아가다님도 동인천 지금도 참 정겹죠. 그러셨습니다. 예. 야 그 이 가게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이 FM 팝스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3545번으로 추억의 장소가 사라졌다니 너무 아쉽고 그 추억을 상기하려면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셨죠. 네. 예쁜 미녀님이 인천 동인천 음반가게 급 친정엄마가 그립습니다. 팝송 듣고 싶다고 하면 사주시곤 했는데. 그래요. 자, 오늘의 주인공. 가만 있어봐요. 이름이 없네. 성함이 없는데요. 주소도 없고. 혹시 저 이 방송 들으시면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 행복하게 해주시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돌리 파트너의 9 to 5, 주스 뉴튼의 Queen of Hearts.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 해
6: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 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마이크 앤드 메카닉스의 노래 The Living Years. 4945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지금 외곽 순환도로 운전 중에 너무 잠이 쏟아져갖고 뺨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아유 스스로? 마침 킴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가 나오네요. 예전에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노래 뮤직비디오가 킴칸스가 뺨을 좌우로 때리던 거였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제 뺨을 때리면 졸음이 싹 때리면서 졸음이 싹 드러났네요. 신청곡 Living Years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예.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신용만 내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5347번으로 아 애청자입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교직 생활 41년 야 85년부터 2026년까지 야 이제 41년 6개월을 마감하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수고와 고생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진이 작아가지고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훈장증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교직을 마치고 정년 퇴직하고 나면 이렇게 훈장증을 주나 보죠. 훈장을 역임했다. 뭐 이제 이런 거 아닐까. 저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FM팝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두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광고 제가 ABH 플러스 스누아토그랜라 그랬는데 스누큐어입니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입니다. 제가 잘못. 이 스누아토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바로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이게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자,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팝스는 계속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5: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0: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Sometimes 그리고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 Westlife의 I Lay My Love On You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0798번으로 9월 1일부터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9월 1일이면 어제잖아요. 네, 좀 바쁘셨구나. 점심도 걸으면서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야 좀 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까 아직도 8월이라서 이제야 한 장 넘겼습니다. 네. 아무리 바빠도 그래 세월 가는 건 놓치지 말고 살아야겠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저도 근데 달력 넘길 때마다 야, 이렇게 빨리 한 달이 흘러가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요. 잠실 갈매기님이 어제 들었는데요. 소작가님이 FM 팝스 끝나면은 또 라이키 팝까지 연장 근무하나요? 연장 근무? 아, 그럼요. 라이키 팝까지 지금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소승근 작가가 이 팝송 도사예요. 그래서 이 뭐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잘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면요. 뭐 거의 다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또 뭐 무슨 노래를 얘기하면은 몇 년도 빌보드 차트 1위 뭐 몇 위까지 올랐다는 것도 다 알고요. 팝송 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다른 방송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스카우트를 하려고 노심초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근데 CBS FM에서 하여튼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여튼 팝송 도사래서 다른 방송국에서 호시탐탐 그냥 막 노리고 있는데 네, FM 팝스에서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저 요거 끝나면 이제 4시부터 라이키 팝 요쪽 예, 표준 FM 쪽에서 하거든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 DJ도 아주 상큼하고요. 괜찮습니다. 하효진. 예, 하효진 아나운서가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합니다. 예. 한번 들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Bette Midler의 Wind Beneath My Wings, Vanessa Williams의 Colors of the Wind. 이 노래는 하나미코님이 신청하셨습니다.

Venom의 Photography였어. 나일론 비트의 Like a Fool. SS가 저기 개사에서 불렀죠. Dreams Come True. Dreams Come True. SES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6978번으로 제목을 포토그래프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곡인데 잔잔하면서 가슴 울리던 곡이거든요. 15년 전쯤에 한참 많이 나왔어요. 가수 이름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이 곡이 왜 이렇게 듣고 싶죠? 우리 동네 호프집 예지촌? 나중에는 예지 카페로 바뀌었는데 손님으로 가다가 친구 된 예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보고 싶다. 예지. 궁금해하는 친구 또 있으니까 너도 음악 좋아하니까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소식이 닿았으면 좋겠어. 예지야. 그러셨습니다. 포토그래프 이 노래 맞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노래라고 예상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칼리 사이먼의 You're So Vain. 글렌 캠벨의 Rhinestone Cowboy.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한동준의 FM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양짜미님이 시간 잘 가네요. 동준님과 2시간 함께해서 고막 힐링 잘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고막 힐링 제대로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만두킹님은 지금 보라카이에서 늦은 여름 휴가 보내고 있다고요. 올해 환갑인데. 이야. 12월 미 동부 캐나다 여행. 야, 내년 또 환갑 기념 이벤트로 아프리카 6개국 13일 여행이 기다려진다고 그러셨어요. 아, 멋진 여행 기대됩니다. 자, 오늘 끝곡은 리얼 그룹의 I Sing You Sing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일하는 중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요즘 SNS에 이런 말로 시작하는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병원에 가는 것 같더니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콘서트장이나

야구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좋아하는 가수나 운동선수를 명의라고 부르는 영상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명의가 하나쯤 있죠? 노래 한 곡만 들어도 기분이 풀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기는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오후 4시의 명의 이제 만나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거북이의 비행기였습니다. 수요일 제일 많이 지친다는 요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자, 4시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잘 오셨고요. 신나게 비행기 이 노래를 시작해봤어요. 이 네, 명의입니다. 이명희 씨예요. 이름을 불러주니 좋아요. 아, 성함이 명의 씨네요. 보통 명희 씨가 많잖아요. 아, 예. 오늘 명희 씨로 오늘 이렇게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명의 씨. 우리의 명이네요. 1554번. 제가 그래서 4시만 되면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였군요. 명의. 박승화.

0: 예, 잘 오셨습니다. 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치기 쉬운 날 그리고 이 시간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환
5: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환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6: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5: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이야기했는데 3903번. 저에게는요, 예쁜 손주들이 명의예요. 손주들만 보면 아픈 것도 괜찮아져요. 그런데 손주들이 돌아가고 나면 몸살이 나요. 정말 명의가 많네요, 손주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녀석들 이 에너지를 그 힘든 걸 다 이겨내시려니 몸살이 나실 수도 있죠.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쿠폰 금방 보내드릴게요. 2360번. 비가 멈추고 파란 하늘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씨도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듯해요. 반팔 티셔츠에 뭐 하나 저도 걸치고 나왔는데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좋은 사연들,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투표합니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2654번으로 정해주셨네요. 함중아, 풍문으로 들었어.

놈은 태양로 이제 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싸이의 노래였습니다. 아버지 이선래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 소개해드리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추석 한가위가 3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올 추석 연휴는 주말을 끼고 있어서 4일이네요 라고 6369번으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이 추석 연휴 여러분들 또 바쁘게 지내셔야죠.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이 가을 하면 추석이 떠오르고 추석하면 가을이 왔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 노래 들을 때에도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경의 타인의 계절.

이야, 가을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소리새의 노래 가을 나그네였습니다. 6724번으로 나그네 되어 혼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예, 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센치해지고 고독해지고, 그런데 말이죠, 그 센치해지고 고독해지는 이 모습조차가 완전히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차우섭 씨도 가을 최애 노래입니다. 전주 나올 때 소름이 쫙 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노래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윤미옥 씨, 중국 가려고 공항 도착해서 수속하고 있는데 첫 곡으로 비행기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오늘 거북이의 비행기 들려드렸죠. 저는 5시 30분에 비행기 탑니다. 그때까진 들을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어디 벤치에 앉아 계실 텐데요. 윤미옥 씨, 잘 다녀오십시오. 아, 좋습니다. 조향동 씨, 휴가 마지막 날 운길산 다녀오는데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안경을 모자에 걸치고 숲을 헤매다가 산에다가 안경 기증하고 다 내려와서 스틱도 기증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재미있는 혼산, 혼자 가는 산이었습니다. 안경은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스틱은 왜 기증하신 거예요? 그거 있어야죠. 어디다 놓고서 그냥 휙 내려오셨구나. 아유, 조향동 씨의 이 글 보니까 한강에서 저도 자전거 타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고글을 그냥 뚝 떨어뜨려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샀잖아요. 혹시 한강 타시다가요? 자전거 타시다가 아니면 걷다가 하얀색 고글 주우신 분 계십니까? 그거 내 건데. 잘 쓰세요. 좋은 거예요. 아, 아깝네. 그거 생각나네. 8926번으로요. 오늘 고1 아들 모의고사 날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부쩍 힘들어 하는데 아들 화이팅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그래요. 건강하게 다 잘 해내길 바랍니다. SES의 노래 달리기. 그 뒤에 달리기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소리질러! 고려 기파차!
3: 반총물!
2: 굿즈
1: 업! 반총물을 고려하라!
2: 휴무코! 굿즈! 고려!
3: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 기프트!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김완선 이젠 잊기로 해요. 양경화 씨, 하정숙 씨. 잔나비의 노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노래는 정우진 씨, 이현숙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8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더 많은 선물은 2부에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조광순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수년 동안 듣기만 했어요. 오늘 용기 내서 사연 보냅니다. 예, 용기까지 내셨군요. 조광순 씨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니까 자주 오시고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십시오. 1부 끝곡입니다. 민혜경, 내 인생은 나의 것.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 해
6: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 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렉

0: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성윤 씨가 신청하신 노래 이무송 사는 게 뭔지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0: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노현정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현주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58년생, 45년 전 상공부 석유과에서 일을 했던 이현주입니다. 현주와 저는 직원들이 바늘과 실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늘 붙어 다녔어요. 당시 저는 총무과에서 일을 했는데요. 근무하면서도 보고 싶어서 사내 전화로 전화해서 3층 커피 자판기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씩 나눠 마시고 다시 근무 부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근처 옷집도 같이 가고 미용실도 같이 다녔죠. 그러다가 이현주가 상공부에 근무하다가 석유공사로 옮기며 연락이 끊겼어요. 현주가 노래를 좋아해서 가요 속으로를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다시 만나서 남은 시간 정답게 안부 나누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이승재 씨의 아득히 먼 곳. 1958년생이시고요. 45년 전 상공부 석유과에서 일을 하셨던 이현주 씨.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현정 씨 사연 소개됐어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6번째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6641님 강화동 제가 이 띄어쓰기를 또 잘못 읽었어요. 강화 동방해수욕장에서 강화동을 읽고서 이런 데가 있나? 있을 수도 있죠. 강화 동방해수욕장에서 아내와 듣고 있어요. 하던 일을 8월 32일자로 마무리하고 이제 좀 쉬려 합니다. 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아내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군요. 강화동 가신 건 아니고 강화 동막해수욕장에 계십니다. 예, 생각하는 대로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상락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예민의 노래예요.

김현지가 부르는 위스키 온 더 락. 이지혜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결혼 전 엄마랑 살 때 항상 가요 속으로를 들었는데 지금은 아기 낳고 아기랑 듣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권석원 씨도 역시 청해 주신 위스키 온 더 락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아이유 김창완 씨가 함께 부른 버전 너의 의미였고요. 승화 씨, 큰애가 2박 현장 학습 가서 혼자 웃으면서 쇼핑을 하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웃음이 안 멈춰요. 킥킥킥. 아직도 웃고 계시네. 전혜성 씨였습니다. 아, 큰애가 현장 학습. 그럼 뭐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혜성 씨에게 주어진 이틀. 오늘은 쇼핑하시고요. 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 하루도. 계속 웃으면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3468번. 우리 남편 집안일은 거의 안 했는데 지난 주말 혼자 오이 소박이를 담아본다고 하더군요. 유튜브 보고 하더니 한참 지나서 완성을 시켰어요. 맛도 그닥이고 치워야 할 것이 산더미였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맙던지요. 예, 남편께서 이렇게 했다는 그. 그리고 오이소박이 하라는 대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익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예,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셨네요. 김태정 씨의 노래입니다. 백지로 보낸 편지 319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노래였습니다. 다 잘될 거야. 2604번으로 정해주셨고요. 임주리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는 김옥경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고요.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2883번으로 안재욱 씨 나왔던 옛날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안재욱 씨 보면서 두근두근했던 마음이 떠올라서 웃었네요. 문득 그때가 그리워져서 신청합니다. 별은 내 가슴에 보셨구나. 그때 안재욱 씨 지금도 멋있지만 정말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멋있었던 저도 같이 막 많이 봤던 생각이 듭니다. 안재욱의 Forever 정해주신 노래 가사를 뽑아봤어요. 자, 안재욱처럼 멋있진 않지만 박승화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멜로망스의 선물 05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광고 전에 들었죠.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처음으로 오이 소박이를 담그신 남편 고마웠다는 사연을 보내신 3468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연주곡이에요. 하모니카 연주곡 김현식 씨가 연주합니다. 한국 사람 694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모자 폰싸.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모자 폰싸. 모두가 자신의 폰과 싸우고 있다. 이런 웃지 못할 농담들이 있어요. 이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데 해볼까 봐요. 저녁 식탁 위에는 폰을 가져가지 않는다. 저녁에 씻고 나서는 폰을 멀리한다. 특정 행동이랑 결심을 섞으면 효과가 있다는데 시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저녁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저녁에 혼자 고즈넉하니 그렇게. 이런 저녁 풍경이 그립습니다. 오늘은 그리움이 현실이 되는 저녁이 되어도 좋겠어요.

글로딘 롱제 해피토크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식의 폰과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폰과 싸우고 계신가요? 둘 중에 하나와는 싸우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개 다 자식의 폰이랑도 자신의 폰이랑도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제 우리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저녁에 이 장르의 영화 한 편 보고 잠들고 싶다. 오늘은 이쪽 코너에서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온 문자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족과 둘러앉아서 코미디 영화 보면서 박장대소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앉았잖아요. 폰으로 보나 TV 화면으로 보나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각각 혼자 보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게 매개가 돼서 같이 둘러앉아 보면서 얘기하면서 뭔가 대화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은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단절되게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도 그 덫에 매번 걸리지 않게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녁 식사할 때는 안 본다. 저녁 산책할 때는 안 본다. 저녁 샤워 후에는 안 본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하루의 저녁은 폰이 없는 아니면 폰을 덜 보는 저녁 설계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9월 2일 수요일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입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 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CBS FM

Technicolor Dreams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살짝 보여지는 무지개가 있어요. 오늘 첫 노래는 해피토크. 해피토크 들었는데 이 첫 곡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무지개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던데 모두들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8336님께서 사진 찍어서 주셨거든요. 이러면 우리는 하늘을 또 확 쳐다보게 됩니다. 떠있나요, 무지개? 근데 사진 속에서는 이 무지개가 반원의 형태도 아니고 아치를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둥이 보이는 건 아닌데 한 면에 진짜 무지개 색깔 7가지 색깔이 쫙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뭔가 돼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구름이 많아서 이 기둥을 구름이 다 가린 걸까 싶기도 한데 되게 궁금해져요. 다른 캐치님들도 한번 하늘 보시고 저 무지개 뜬 거 있으면 좀 잘 찍어서 보내봐 주세요. 저 오늘 모의고사 본 고1 학생입니다. 집에 오니까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틀어놓으셔서 듣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처럼 잘 나오지는 못했어요. 9367님. 시험 보는 거 정말 수고 많았어요. 시험 보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며칠 전부터 그죠? 막 어깨도 막 이렇게 좁아들고 막 그러지 않나 딱딱해지고 목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도 시간은 좀 있잖아요. 시험에 잘 적응하고 또 부족한 거 잘 채워서 점점 더 잘 보기를 바랍니다. 6시 19분이고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진짜 대단한 일을 했어요. 5평 텃밭에 얼기설기 폐 목재로 만들어놨던 틀밭을 새로운 틀밭으로 전격 교체했어요. 흙과 퇴비도 채워 넣었어요. 지렁이 몇 마리도 만났어요. 무시 뿌리고 가을을 기다릴 겁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도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톡톡 짧은 5줄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Reflection 이 노래는 3857님께 보내드릴 거고요. 바네사 윌리엄스입니다. Save the best for last 0206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에어 서플라이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Barry Manilow Looks Like We Made It. 이 노래는 5565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667님, 저는 학원 강사예요. 9월 첫날부터 반이 하나 없어져서 허전하고 서운합니다. 그치만 일찍 퇴근해서 여유로운 저녁 되게 생겼으니 감사하기로 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5341님, 오늘 겨울 메뉴 준비하러 서울 왔어요. 냉면 슬슬 마무리하고 따뜻한 메뉴 파스타 할 거거든요. 4시간 자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가 다시 정읍에 도착.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해 길게 살았어요. 정읍에서 김재인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새로운 달이 찾아올 때마다 기대감과 더불어서 약간의 불안감 같이 오겠어요. 이번 달에 수강 학생들이 많이 올까? 이런 걱정하시는 업계도 꽤 있을 것 같고, 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 메뉴, 신메뉴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진짜 큰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메뉴, 반응 좋기를 기대합니다. 1667-5341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릴 거고요. Beatles의 Two of Us 들었어요. 심현호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아트 가펑클의 I Shall Sing, 3857님 청해 주신 노래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지개가 뭐 따로 필요할까요? 지금 하늘이 너무 예쁘고 멋진데 9707님이 보내주신 하늘도 그리고 여기 횡성인데요. 제 눈에 너무 예뻐요 하늘이. 3244님도 보내주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숨어있는 것 같아요. 8415님 그리고 8494님이랑 3002님은 지금 제주에 계신 것 같은데 제주에는 진짜 형태가 뚜렷한 무지개가 떠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인가요? 오늘 사진인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어쨌든 제 앞에 나 있는 그 창에도 아까 노래 두 곡 나가는 사이에 엄청난 불덩이가 주황색으로 피어올랐다가 확 사라졌어요. 저녁 하늘의 표정이 막 시시각각 지금 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마돈나의 Take a Bow 7024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저녁 스케치는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0: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대단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다람쥐처럼 집에서 나갔던 문으로 13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일단 너무 조용하니까 93.9부터 틀어놓고요. 옷 갈아입고 큰 대자 해볼 생각입니다. 5021님. 5021님이 옷 딱 갈아입고 큰 대자 할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면 참 좋을까? 해리 닐슨의 Over the Rainbow를 들으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딱 흘러나오는데 거실에서 대자로 탁 누워있는 5021님 상상하면서 섬집 아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여서 함께 들었는데 참 좋네요. 모든 몸의 긴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평안해질 것 같아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용신님 그거 아세요? 요즘에 제 글이요 대여섯 줄로 짧아지고요. 마지막에 오 대단한 하루였어. 이런 버릇이 생겼어요. 참 영향력 있는 방송입니다. 1186님이 주셨는데 그 감탄사가 시대에 따라 약간 유행이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뭐 따봉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박 헐 미쳤다 뭐 이런 것도 감탄사잖아요. 지금은 대단해 이런 거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진짜 대단했어 이게 지금 유행이에요. 아시죠? 이 유행은 저녁 스케치가 만든 거예요. 아니 저도 이 방송하다가 계속 요즘에는 아 진짜 대단해 넌 진짜 대단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저녁 스케치 대단한 하루 보낸 캐치님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대단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2부로 왔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0: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너무바빈 폐 1544-7575.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시간차 September 공격인가요? 0702님. 그 어제 9월의 첫날이라고 아침에 7시에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September를 어제 틀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하루에 한 세 번 나가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도 September가 나왔거든요. 우리는 안 된다. 세 번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안 틀었는데 뭐 오래 참지 못하고 오늘 틀었어요. 얼스 윈드 파이어 September 선샤인님 청해 주셨고 와 둘째 날 나오네 이 노래 하시면서 반갑게 또 들어주신 분 많이 계셨습니다. 마이클 잭슨, 저스틴 팀벌레이크, Love Never Felt So Good 들으셨고요. 브루노 마스의 차차차도 보내드렸는데 문궁남님이 아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있다고 하던데 기대가 됩니다 하셨어요. 쉿 조용하세요.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갈 거거든요. 내년에 5월에 있어요. 내년에 5월에 오는데 저스 제작진 어벤져스가 여기 한번 가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매가 곧 시작될 텐데 경쟁률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브루노 마스 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게 저희의 전략인데 이제 문궁남님께서 막 게시판에 알려주셔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예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그 하반기에 저희 저스 제작팀의 최대 미션? 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9월에 모의고사 있었어요. 그죠? 아까 그 사연도 왔는데 오늘 모의고사 치고 온 아들에게 어떻게 됐어?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고생했어. 한반이반 해줬습니다. 헤라님이시고 팬더님은 9평, 9모 본 고3 아들이 아직 귀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긴장하는 하루. 아 오늘 하루 긴장했어 고3 학생들, N수생들 진짜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들한테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딱 긴장을 탁 풀고 이제 어디에서 기분 좋게 있다가 이제 엄마 깜짝 놀라게 아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면 이제 엄마 마음은 걱정이 되잖아요. 어디에서도 못 봐가지고 어느 거리를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또 있어서 일단 들어와요. 집에선 다 환영. 두 팔 탁 벌리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긴장 많이 했을 텐데. 엘사의 몽꺄도. 꺄도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나의 선물이란 뜻이죠. 8887님 신청하셨고요. 라이오널 리치의 Say You Say Me 049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와이프가 일을 더 해야 된다고 늦깎이 시험에 도전했어요. 오늘 필기시험 발표가 났는데 불합격 통지가 왔어요.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우울하고 푹 가라앉아 있어요. 9707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계약건 성사 여부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결국 다른 쪽이랑 계약을 한다네요. 근 두 달간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데 이 계약건 하나면 그간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퇴근길에 발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빌리 님도 주셨어요. 무거운 발걸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쫙 가라앉은 오늘 저녁 좋은 음악들이 이분들의 마음에 예, 잘 가닿았으면 좋겠어요.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하동맘님 청해 주신 노래 블루와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2380님 청해 주신 노래 두 곡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가 전체 휴무인데요.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능률 올리고자 라디오를 크게 틀고 일했어요. 가끔 저희 사장님이 차에서 청취를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듣고 계실까요? 저 일 열심히 하고 이제 퇴근해요 라고 주셨는데 아무래도 실명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사장님, 저기 정선자님 아세요? 정선자님이 지금 혼자 사무실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퇴근하신대요. 정선자님이세요. 기억해달라고. 퇴근길인데 여기 놀이터인데 낯익은 책가방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제 딸아이 가방, 초등학교 3학년 제 딸아이. 전화하니까 친구가 받아요. 친구 집에 아까 휴대폰을 두고 갔대요. 지금 줄넘기 학원 가 있다고. 근데 가방과 핸드폰의 존재는 저희 딸아이가 기억을 할까요? 잊었을까요? 라고 2640님이 놀이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딸아이의 책가방 사진을 주셨어요. 엄마가 지나가다가 또 그걸 딱 알아본 거죠. 우리 딸아이 것 같아 라고. 아마 딸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마음으로 가방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뭐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러면서 집에 왔을 것 같은데 엄마는 또 많이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사히 딸아이가 돌아온 게 이게 다행이니까 그죠? 7시 41분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 클레이님 청해 주셨고요. 트래비스의 Closer, 윤성숙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입니다. 5145님 청해 주신 킹 하비스트 댄싱 인 더 문라이트.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0: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도자기나 비닐봉투 묶을 때요. 너무 꽁꽁 매듭을 지은 바람에 막상 풀어야 할 일이 있을 때 풀면 손톱 밑이 아프게 정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또 뭐 양념통이나 물병도 닫을 땐 흘리지 말라고 있는 힘껏 꽉 닫잖아요. 근데 열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열어줘요 하고 도움을 청할 때가 있거든요.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헤어져 놓고 수시로 생각하는 우리. 오늘 하루도 잘 묵고 계신 거죠? 그래요. 내일이면 또 열어보고 싶어서 안달할 수도 있으니까 음악과 함께 적당히 여유롭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죠.

0: 영앤현님, 낮에 어떤 프로그램에 이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 지금 들으시네요.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어디에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라디오는 내 친구인데, 그쵸? 행복한 동행 하다 보면, 아, 이 노래가 정말 듣고 싶었었는데 여기 있었네 하고 반가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파랑새님도 그래요. 행복하게 여유로운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묶을 때 특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단단히 다시는 열지 않을 것처럼 아주 꽁꽁 묶고 나면 아, 이것도 버리면 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단단히 묶은 비닐 봉투가 잘 풀릴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위가 꽈막 잘리다 보면은 손잡이가 다 잘려지고 어쨌든 뭐 일이든 사랑이든 마무리할 때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다시는 안 본다 해놓고 가끔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풀어보고 싶은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사는 거 아닐까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오랜만에 햇빛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꽁꽁 묶어뒀던 비닐봉들을 풀듯이 쓰레기 봉투 풀듯이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또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은 우리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풀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9390, 문자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이제 확실히 어떤 시대의 흐름 같은 거, 시대의 변화, 그런 게 가요에서도, 노래 가사에서도 느껴지네요. 또 이현실, 김영균이 함께한 그대, 참 예쁜 노래죠. 3212, 그리고 사람과 전쟁은 우리 승민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헤어졌는데 우리 0184번으로 아유 참 그 얘기 들으니까 4년 전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거든요. 2차를 딱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거예요. 아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5만 점이 다 떨어져서 책이며 노트며 다 버렸어요. 다신 안 해 그랬는데 무슨 마음인지 살랑살랑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책이며 노트며 다 버렸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아니 쓰레기 봉투야 뭐 그냥 응? 다시 하나 사면 50원인가요? 뭐 5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 아깝다 진짜 어떡해요. 예, 다시 공부 시작하셔야죠. 하고 싶을 땐 할 수 있을 땐 해야 하옵니다. 우리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응원하는 마음에서 또 4542번으로 오정님 청해 주신 곡 오정선입니다. 꿈속의 사랑.

참 오래된 곡이에요. 그렇죠? 발표된 지가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우리 승복님, 은사님이 청해 주신 곡인데 이 노래 역시 대학가요제 당선곡이긴 한데 이해 아마 어떤 노래가 대상을 받았는지 아무튼 대상을 못 받았어요. 그해 유난히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대학가 이제 은상을 수상했던 연극이 끝난 후 샤프의 노래 들으셨고요. 8174 휴대전화로 현숙의 정말로 이 또한 정말로도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곡인데 그때는 아 노래가 좀 가볍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그 소울 뮤직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아 멋집니다. 또 우리 경수님 0525번으로 정해주신 이문세 난 아직 모르잖아요. 오정선 꿈속의 사랑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이어들으셨습니다. 문개그룹님 아이고 그러셨구나. 매일 녹음해서 낮에 일하며 듣고 저녁 땐 또 생방송을 청취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듣기만 하다가 글을 보내셨는데 잘하셨어요. 우리 문개그룹님 이런 글을 남긴 기념으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꼭 필요한 님도 닉네임이 꼭 필요한 행복한 동의 꼭 필요한 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저런 큰일 났습니다. 9119 휴대전화로 저녁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남편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좁은 베란다로 와서 막 빨래를 이렇게 털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빨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의 손톱에 남편 입술이 부딪혀서 남편 입술에 피가 났어요. 남편 말, 아이 도와줬는데도 소찌검이야? 그러면서 다신 안 해준다고 삐져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남편 입술에서 막 피가 났는데 와이프는 막 너무 웃는 거죠. 남편 너무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남편하고 차 한 잔 드시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9119 휴대전화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8780 혜숙님 청해 주신 곡 준비됐습니다. 홍민정 아마도 그건.

스코틀랜드 전통 민요죠. 메리 해밀튼을 주 멜로디로 사용한 번안곡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현택님, 지은님 청해 주셨고 박예근님 청해 주신 미나 전화받아. 역시 사람과 전쟁 2탄 같아요. 또 조관우 첫집의 고독은 라이브라서 너무 아쉽죠. 아, 조관우 씨의 그 아주 강하고 애절한 그 목소리를 좀 더 오래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라이브라서 너무 짧게 하지만 아쉽게 들었습니다. 현몽님 청해 주셨고 홍민정 아마도 그건 내 곡의 음악 이어 들으셨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몰래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김혜림 이젠 떠나가 볼까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10: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대폰.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한쪽에서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또 지나치게 되면 이런 아픔이 생기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아무리 외쳐봤자 상대방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자우림의 파혼도 아니고 파경도 아닌 파에 그야말로 사랑이 조각조각 부서져 버린 그런 곡입니다. 1997년 그러니까 자우림이 막 데뷔해서 발표한 곡이라서 그런가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막 음악에 힘이 느껴지는 예, 숨겨져 있던 그런 곡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 홍윤정님, 수정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죠. 왜? 사랑은 같이 해야 되니까. 서로 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서로서로 우리 사랑합시다.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8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같은 음악이라도 클래식을 듣거나 뭐 팝 또 뭐 샹송 그 제3세계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냥 아 멜로디를 듣잖아요. 근데 가요는 가사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가슴속에 탁탁 맺히고. 오늘 노래들은 본의 아니게 1부에는 사랑과 전쟁을 전해드렸는데 2부는 예, 파에의 2탄이 아닌가. 예, 3탄까지 들으셨습니다. 김광진의 편지. 그 전에 용감한 녀석들 자꾸만 이런 가사를 보면 너무 사랑하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사랑하는데 상대는 내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잠도 못 자고 맨날 혹시 나한테 메시지 보낼까 싶어서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연습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영화 볼까? 뭐 커피 한잔 할까? 손잡을까? 연습만 하다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하면서 노래 가사가 아이고 참 안쓰럽네요. 2452번으로 김광진 편지 또 용감한 녀석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K본부 개그맨 출신 신보라 그 보컬이 있고 그다음에 박성광 씨, 정태호 씨, 양선호 씨 세 남자 개그맨이 이렇게 이제 뭐 랩을 하고 음악을 하는 그런 네 명의 보컬과 그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진 용감한 녀석들 이런 코너도 있었죠. 개그 콘서트에. 거기서 자꾸만이라는 노래 참 가수 못지않게 노래도 또 음악도 멋지게 구성한 그런 그룹이었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으나 각자들 이제 흩어져서 또 생활들을 하니까. 김광진 이등병의 편지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 중에서 전에 들으셨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4536번으로 아이 참 소각장에서 피우던 담배 맛이 그립다. 그런가 하면은 5개월 비자로 오늘 어학 공부하며 취업 준비로 집을 나선 큰아이를 보내고 너무 허전했는데 아들은 아니지만 떠난 딸아이가 생각나네요. 이등병의 편지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고 5419번으로 그렇죠. 뭐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계십니다. 분위기 바꿔볼까요? 4725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 했었지.

얼마나 좋으면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을까, 그쵸? 일기예보 좋아 좋아 선주님, 성수님 496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7807번으로 유재하 지난날, 또 정희님이 정엽에 가시고 참 오랜만에 들으셨죠. 또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했었지, 내 곡의 음악 이어 들으셨어요. 우리 착한 여우님은 오늘 부모님 모시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공항으로 나들이를 가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러 간 게 아니고. 비행기 못 탔지만 공항 구경 실컷 시켜드리고 만난 저녁 사드리고 왔어요. 웃기죠? 아니요. 안 웃겨요. 소소한 행복이에요 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지금도 이제 현역에 계신데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땐 공항에 가신대요. 아,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얼굴만 쳐다봐도 마음이 너무 흐뭇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치,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환하잖아요. 얼마나 부모님이 행복하셨을까.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9734번으로는 바쁘고 힘들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퉁퉁 부은 두 다리를 벽에 높이 붙이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정말 피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죠. 퉁퉁퉁 부은 두 다리를 벽에 높이 붙이고 방송을 듣는 우리님. 예, 두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성남님 9671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손현희 이름 없는 새.

0: 5320 휴대전화로 또 7686번으로 서울시스터즈의 첫차 그리고 소년이 이름 없는 새 성남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5395번으로 바로 잡습니다. 김광석 가수를 김광진이라고 하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에 너무 푹 빠져 가사에 너무 푹 빠져 있었고 저 김광진의 편지였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였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셨긴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레 바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오늘도 많은 일이 있으셨죠? 한국의 음악이 힘이 되었길 바라면서 끝곡은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스웨덴에는 피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커피나 차에 간단한 간식을 곁들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종종 북유럽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런 시간을 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죠.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자투리 시간이 생기면 쉬는 게 아니라 일처럼 약속처럼 하루 중 쉴 시간을 꼭 따로 마련해 둔다는 겁니다. 바쁜 날 습관처럼 이런 생각 하진 않으시나요? 이것만 끝나고 좀 쉬어야지. 이것만 끝나면 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일이 번호표를 뽑고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매일 밤 이 시간만큼은 해야 할 일의 번호표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몫의 피카를 누려보면 어떨까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의

0: 9월 2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 피처링 요조 커피 한잔 어때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사실 우리도 매일 하는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일 얘기를 하진 않으셨나요? 종종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누구의 삶이 더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가끔이라도 일만 하는 구조에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보자는 거죠. 밤이라서 커피를 마음껏 마실 순 없지만 음악이 우리의 지친 심신에 쉼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밤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9: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8: 자연한 알.
1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장필순 제비꽃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많이 설레는 요즘입니다. 여유 거북이님. 네. 사연에서 느껴져요. 여러분의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이렇게 말투나 사연 내용이라던가 어떤 주제들을 보면, 아,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오랜만에 음악과 유니 씨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TV 끄고 열어놓은 창문으로 선선한 바람과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9월의 밤입니다. 364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창문 열어놓으셨구나.

이 시간을 위해서 모든 일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들으며 나만의 진정한 휴식을 즐기게 됩니다. 차분하게 전해오는 내용들이 참 좋아요. 네, 또 잘 들을게요. 9024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잘 오셨습니다. 5890번으로는 꿈음을

앞으로도 꿈꿈에서 들려주는 노래를 기억해서 잘 담아보려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주세요. 이게 보통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어디 적어놔야지 하면 또 생각들 떠올리려고 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운행하시면서 기사님이신 것 같은데 기억해놔야지 하고 나중에 또 잊으실 수도 있는데 아주 잘 아주 차곡차곡 담아두고 계시네요. 150여 곡이나 오랫동안 네, 저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마이바흐저님이 청해 주신 조규만의 노래입니다. 다 줄 거야.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훌쩍 떠날 채비를 하는 걸 보니 아주 조금의 서늘한 밤 공기에도 지난 더운 날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0470번으로 네, 청해 주셨어요. 김동률, 여름의 끝자락,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연주와 함께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조규만이었습니다. 다 줄 거야.

피곤한 날이면 퇴근 후 별 생각 없이 너튜브를 열어 습관처럼 강아지 영상을 찾아본다. 물로 첨벙첨벙 뛰어드는 리트리버와 양떼를 무는 보더콜리, 그리고 우유 냄새가 날 것 같은 귀여운 새끼 강아지까지. 그런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좀 풀어지는 것 같은데, 그저 귀여워서 그런 건가 싶었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꽤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내놨다. 직장인 66명에게 15분 동안 연구팀이 만든 강아지 영상을 보여줬더니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고 불안과 기분장애가 조금 덜 하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서 아이고 귀여워 하는 순간에도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다. 종일 사람을 상대하고 시간에 쫓기고 해야 할 일을 몇 번이나 되짚다 보면 밤이 돼도 우리는 낮의 긴장을 쉬이 놓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나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몇 분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나를 놓아두는 거라는 걸 강아지들의 천진한 얼굴이 새삼 알려주는 것 같다. 밤의 끝자락에서 종일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을 가까이 해보자. 종일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들을 가까이 해보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잠깐 웃었다면 그 10분, 15분이 꽤 쓸모있는 시간일 테니 말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코나였습니다.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일 끝나고 바로 와서 라디오 켰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그 말이 듣고 싶어서요. 내일 휴무라 여유 있게 듣고 있을게요. 9995번으로 보내셨어요. 아, 내일 쉬시는구나. 편안하게 잘 듣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세 곡 이어드렸어요. 가을아는 님이 청해 주셨던 에스지워너비 타임리스 그리고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윤도현이었습니다. 사랑했나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최유리의 음성으로 전해드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695번으로 네, 청해 주셨어요. 동물원 잊혀지는 것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제가 두 달 정도 공들인 영업 채널에 드디어 오늘 성공적인 런칭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고장난 냉동실을 고친 게 더 다행이기는 해요.

0: 박기훈님 보내주셨어요. 네. 채널의 성공적인 런칭? 영업 채널 어떤 걸까요? 아무튼 축하드릴 일이 많네요. 네, 좋은 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7409번으로는 라디오 방송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저에게는 꾸밈이 하루 공부의 끝입니다. 그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편하게 듣고 소홀히 했으면 후회하면서 듣는 방송. 괜히 사연을 다른 방송보다 더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삼수 중 위안이 되는 방송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좀 사연이 뭐 길게 쓰신 건 아닌데 많이 이렇게 조금 가라앉은 느낌, 무게가 느껴져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몇 번째 도전이다라는 걸 아예 신경 안 쓰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네, 그 시간에만 집중하시면서 하면 조금 더 무거운 마음을 가벼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시간 화이팅이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천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9: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0: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9: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Good Music Station. CBS FM

9137번으로 청해주신 이수영의 라라라, 이안의 물고기 자리, 란의 어쩌다가 였습니다. 지인이 고구마 줄기를 한 바구니 줘서 껍질을 까며 꾸물 출첵합니다. 손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귀는 꾸물에 쫑긋 세우고 행복한 시간 즐겨볼게요. 9383님. 은근히 시간 많이 가고 품도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네. 단순 반복 작업 외에는 또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지루함을 좀 달랠 수가 있죠. 잘 네.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의 완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쉬다가 출근해서 오늘 너무 지쳤어요.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딸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전화했다가 제 목소리 듣고는 친구들과 제일 좋아하는 달달한 멜론 케이크를 사와서 주고 갔어요. 딸의 정성에 맛나게 먹고 힘내봅니다. 오, 8634번으로 보내셨어요. 좀 자녀가 좀 큰 자녀인가 봅니다. 어린 연령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의 목소리만 듣고 기분을 탁탁 알아맞추고 뭐가 필요한지, 아 지금 엄마에겐 이게 필요해 하고 당장 달려와서 건네주고 가는, 네, 딸이 최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요즘 생각할 게 많아서 퇴근하면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를 찾으러 밤길 걸으러 나왔더니 좋은 바람이 반겨주네요. 잘했죠? 나를 위해 혼자 웃으며 유니 씨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금수님. 이 노래는 아까 9995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오혁이 부르는 소녀.

이철인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김현철 드라이브 조지와 함께 했네요. 오늘은 고등학생 9월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9233님. 학원에서 일하는 저는 초6 때부터 중3까지 4년 가르친 애제자 3인방 우주단이라 부릅니다. 이 아이들이 있는데 시험 기간에 시험 본 후 연락을 합니다. 잘 봤다. 실수했다. 망했다. 고등학교가 흩어지면서 빠이빠이 했는데 꾸준히 근황을 말해주는 이 친구들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요. 지난 여름방학 때 밥 한 끼 같이 했는데 겨울방학 때도 시간을 만들어야죠. 우리 우주단 녀석들 고생했다. 몇 점이 나오든 너희들은 내 사랑이다. 하셨어요. 9233님. 와, 고등학생들은 안 가르치시나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너무 예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전에 듣기만 했는데도 애정이 샘솟는 기분이에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네요. 화이팅입니다. 또잉님은 평소 꿈은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지금 헝가리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항상 자기 전 할 일을 하면서 꿈은 듣다가 지금은 해가 쨍쨍한 오후에 들으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가끔씩 사연 중에 해외에서 라디오 듣고 있다고 사연 올라오면 참 부러웠는데 그게 이제 저라니 기분이 이상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환학생 뭐 몇 년 정도? 1년? 2년 정도 있다 보시는 걸까요? 와,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고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해가 쨍쨍한 시간에 듣는 꿈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네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아까 사람이라는 닉네임으로 청해 주신 양파의 노래입니다. 그녀 안에 나.

0: 유독 가사가 잘 들리는 시간 꿈은 좋습니다. 오늘따라 더 좋아요. 윤내사랑님 보내셨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같은 노래 꽤 자주 들었던 노랜데도 귀에 쏙쏙 가사가 들어오는 그런 날, 가을이 가까이 다가와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양파의 그녀 안에나, 그리고 이정봉 그녀를 위해,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베이시스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별.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서울

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오늘 알렉스 씨 생일이라고 알렉스 씨 노래 신청하신 분이 꽤 계셨어요. 넌 나의 비타민님, 1249님, 8496번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대라면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허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자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낡은 봉고차 한 대가 경주로 길을 나섭니다. 다 부서져가는 자동차 안에는 가족 단체 티까지 맞춰 입은 엄마 옥실과 세 딸들이 타고 있죠. 그런데 즐거워야 할 여행길에 오가는 말들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놈만 죽이고 나면 우리 가족도 새 마음 새 뜻으로 살 수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 돌아가려면 돌아가.

복수 여행길. 계획은 자꾸 틀어지고 묻어든 상처들이 서로의 가슴을 찌르지만 여정의 끝이 가리키는 건 그럼에도 가족, 결국에는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세상 그 어떤 논리로도 이길 수 없는 이름, 살벌하게 애틋한 내 팬들의 안녕을 바라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 9월 2일 수요일 오늘 첫 곡으로는 영화 경주기행, 영화 제목과 동명의 테마곡 경주기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기행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보고 싶다, 본다, 봤다. 네, 지난 26일에 개봉한 아직 따끈따끈한 영화예요. 많이 후기도 보내주셨어요. 7819님. 또 또박이님 외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우선 7819님 강디 엊그제 경주기행 보고 왔어요. 가족관계와 각자의 입장들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눈물이 연신 흘렸답니다. 근래 본 영화 중에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또박이님도 경주기행 보고 오셨대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복수라는 주제를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낸 점이 좋으셨대요. 호불호는 있겠지만 전 재밌게 봤네요 하고 웃어주셨어요. 네, 저희 작가님도 어제 보셨더라고요. 아직 대화는 많이 못 남아 봤는데 참고로 김미조 감독님이 실제로 네 자매 중 막내시래요. 비하인드 영상 보니까 자매끼리 쥐어뜯고 싸우는 장면에서 머리채는 앞머리가 아니라 옆머리를 잡고 뒤로 당기라고 막 시범도 보여주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잡고 싸웠겠죠. 네. 근데 배우들이 싸우는 거 찍을 때 참 머리 잡기가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요. 진짜로. 눈치도 보이고. 뭐 실제처럼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프게 잡으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머리를 붙인 분도 계시고 머리 숱에 예민한 분도 계시고 아 진짜 어렵습니다. 싸우는 장면 찍을 때 어려워요. 또 어떤 분은 슬쩍 오셔서 진짜로 때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 연기가 잘 된다고. 근데 여러 명이 싸우면 이거 참 골라골라 하는 재미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앞머리가 아니라 옆머리를 잡고 뒤로 당기라는 이게 아마 이런 모양이 더 액팅이 더 잘 살아서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재가 무거운 대신에 연출이나 배우들의 연기가 유쾌한 지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장치를 아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캐스팅도 그렇고. 경주기행 외에도 최근에 본 영화 있으시면 듣고 싶은 영화음악과 함께 보내주세요.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얘기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0: 최영미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네가 좋아. 네가
0: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0: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 듄 파트 2 중에서 A Time of Quiet Between the Storm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디세이 중에서 Chasing the Escaping Sun이었습니다. 오디세이 얘기 여전히 많이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천만 영화 타이틀이 얼마 멀지 않았는 것 같아요. 5041님 나를 성장시킨 것은 편안했던 시간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이었다는 것을 40년 교편 생활 잘 마치고 퇴직했는데 영화가 준 교훈이 제 삼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손. 네, 언제나 좋은 것들은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과처럼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건데 좋은 것들은 내 시간을 내야 되고 아픔을 견뎌야 되고 겪어내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먹어가면은 곧 고통이 있는 만큼

또 얻는 게 있겠다라는 기대도 있어요. 살짝. 저와 같은 분도 있으실까요? 근데 힘든 건 싫죠. 무서워요. 차라리 좋은 거 안 얻고라도 안 겪고 싶기도 해요. 9534님, 강디, 옆집이랑 오디세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자막 있는 건 별로인데 이건 꼭 보라고 해서 가기로 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꼭 좋은 자리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정보 많이 찾아보고 가세요. 알았죠? 네. 뭐 아이맥스 가는 앞에 앉는 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자막 있는 거 보시는 건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쿨렐레 멜로디가 아름다운 영화 음악들 준비했어요. 먼저 조블랙의 사랑, 생애 마지막을 앞둔 거물 사업가 안소니 홉킨스와 그를 데리러 온 죽음의 사자 브래드 피트 기억하시죠? 우리 빵 아저씨, 아저씨가 됐어요. 브래드 피트의 리즈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라 더 자주 언급되는 작품인데요. 오, 정말 너무 잘생겨서 말이 되나 싶지만 서사의 완성은 얼굴이란 말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잘생긴 죽음의 사자 브래드 피트가 인간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얘긴데요. 그래서 급조한 이름이 조블랙이었죠. 이거 안 본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안 보셨다면 보세요. 좋으실 거예요. 호불호 없이. 네, 계절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사업가 딸인 수잔과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조블랙은 죽음의 사자니까 몸이 없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청년의 몸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잔이 사랑한 건 조블랙이었을까요? 아니면 조블랙이 몸을 빌렸던 그 브래드 피트의 얼굴, 그 수잔이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이었을까요? 네. 영화 보신 분들 생각 어떤지 노래 듣는 동안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 Somewhere Over the Rainbow와 What a Wonderful World를 이은 연곡이에요. 이스라엘 카마카이올레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돌핀테일 중에서도 한 곡,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아리아나 그란데와 키드 커디가 함께한 저스트 룩업, 영화 돈 룩업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재밌죠, 이런 질문.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죠? 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근데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영혼은 영혼일 뿐이지만 진짜 모르겠는데요. 누굴까? 수잔이 사랑에 빠진 건. 근데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그 인간이 그냥 영혼을 담는 거니까 어떤 영혼이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아니었을까요? 인간이 품는 그 영이 영혼이라면? 모르겠다. 네. 게시판에서 이야기해보자. 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025님, 작은 라디오를 샀어요. 돌려서 채널을 찾기도 하고 이방저방 들고 다니면서 듣는 게 너무 좋네요. 아참, 그리고 저 10년 만에 면접 보러 가요.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졌지만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응원도 많이 많이 많이 하고요. 꼭 가셔서 이렇게 작은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채널을 찾기 좋아하는 우리 1025님과 너무 잘 맞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부디. 제가 연극하면서 요새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막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뭐 최강의 영화음악 하게 됐을 때도 그래요. 다시 하니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분들, 나랑 잘,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 내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25님도 그 많은 다양한 곳에 착륙할 수 있지만 좋은 곳에 부디 착륙하셔서 행복한 그 10년 만에 직장 생활 하셨으면 부디 저 기도해보고 바라볼게요. 남현사님, 강디, 이제 저녁 6시 반 조금 넘어서면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준비를 하면서 운전 중에 라이트를 켜게 되더라고요. 진짜 낭만적이야. 문자 글을 되게 잘 적으시네요. 제가 상상을 잘할 수 있게끔. 근데 확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해가 길어서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데 올해 여름도 보내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아쉬워요. 남현선님 여름 좋아하세요? 저 공감할 사람이 없었는데 사실 저도 무지 아쉬워요. 저랑 아주 똑같으세요. 저도 이 긴 해를 아쉬워하고 벌써부터 그리워하고 있어요. 나랑 똑같네. 어떤 기분이냐면 전 어른스러운 여자야. 최강이는 어른스러운 여자. 나이도 어른, 완전 어른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법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죠. 우사님, 강희 누나는 가을에 어디에 여행 가고 싶은데 없나요? 하셨습니다. 저요? 글쎄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런 한라산, 설악산 이런 거 며칠 같이. 노래 듣겠습니다. 0504님, 얼마 전에 우연히 라라랜드의 시티 오브 스타즈를 들었는데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장면과 분위기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도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음악 한 곡으로 다시 찾아오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의 목소리, 시티 오브 스타즈, 그리고 에반게리온 중에서 플라이 미 투 더 문 두 곡입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애송님, 영화 애프터선에 나오는 이 노래는 여름에 꼭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마지막 댄스라는 가사가 늦여름 이맘때 분위기와 잘 맞아요 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들으신 곡은 애프터선 중에서 퀸의 언더프레셔였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5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6: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1738님, 아내가 중학생 딸과 같이 볼 만한 영화를 고민하더라고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새 아이 키우면서 큰 딸이 중학생이 되니 밤에 둘째, 셋째 재우고 나면 가끔 큰 딸이랑 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나 봅니다. 하셨는데, 따님이 혹시 SF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실까요? 알리타 배틀엔젤 어떠실까요? 사이보그 소녀 알리타가 자신의 정체성과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가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내용인데, 네, 영화에 나오는 두아리파의 수완송 오늘의 끝곡으로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꺾이고 꺾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굴곡진 길 곳곳에 숨은 절경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선처럼 매끄러운 날만 있다면 아마도 평범함에 지쳐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비와 시련, 뜻밖의 기쁨들이 교차하는 구비구비한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깊은 굴곡저도 곳곳에 절경이 숨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일상도 그렇습니다. 작은 실수나 실패 같은 것도 돌고 돌다 보면 어느새 멋진 풍경이 돼 있고요. 뜻대로 풀리지 않는 순간들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품기 위한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길이 휘어져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가는 길이 아무리 꼬이고 험해도 괜찮습니다. 굴곡 속에 나만의 절경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 구비를 돌고 난 다음엔 선물 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사라사테의 스페인 무곡 1번 말라게냐, 알프레도 캄폴리의 바이올린, 다프네 이봇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굽이진 길을 만나서 다음이 보이지 않을 때면 아, 내 인생은 왜 곱게 뻗어나가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길이 끝나자마자 마주하는 풍경이 정말 예상과는 전혀 다를 때도 많죠. 굽이굽이 휘어진 산길 사이마다 이 숨겨져 있던 절경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강물도 굽이굽이 휘돌아 제 갈 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중 6월 뱃노래 스비아토슬라프 리테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도남매 파더님께서 백운초 5학년 김도희 사랑하는 딸내미 생일 전국의 청취자와 함께 축하해 주세요. 방송 듣고 있을 겁니다. 도희 듣고 있니? 생일 축하해. 오늘 아침 시원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어저께 밤, 어저께 저녁부터 조금 선선해지더니 오늘 아침엔 정말 조금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더위가 이 정말 이 무더위 폭염이 계속되던 날 정말 신기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 32도 정도 됐나? 32도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오늘 오프닝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이 시원함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마스카니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세문 비치코프 지휘의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파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김선희 님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훈련소 입소했던 아들의 택배가 온다는 우체국 알림을 보니 훈련 잘하고 있을지 또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이 군대

이제 그 옷이 온다는 알림이 온 건데 실제로 받으시면 또 눈물 나시겠는데요, 선생님. 근데 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밥도 잘 먹고 훈련도 잘 받고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길을 지나갔던 어제와 오늘. 낯익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익숙한 사람들이 지하철에 올라탄다. 이름도 나이도 모른 채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경직된 얼굴과 굳은 표정, 넓은 보폭과 빠른 발걸음. 을지로의 아침. 그 안에 같은 모양을 한 일원이 되어 아침을 맞이한다. 오늘은 지하철이 조금 늦었다. 카페로 들어와 불을 켜고 아침을 준비한다. 커피 맛은 역시나 오늘도 조금씩 다르다. 추출 시간이 조금씩 어긋난다. 다른 부분을 체크하고 어제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 조절한다. 조절이 끝날 때쯤 카페 앞 통로로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한다. 넓은 보폭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발걸음에는 조급함과 초조함이 묻어있다. 바쁘게 걷는 걸음걸이가 쓴 하루를 삼키던 기상 직후의 기분을 조금 환기시킬지도 모른다. 같은 시간에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길을 지나갔던 어제와 오늘. 낯익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익숙한 사람들이 지하철에 올라탄다. 오늘은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다. 잠을 잘 잔 덕분인지 아니면 지하철이 늦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유난히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카페로 들어가 불을 켜고 아침을 준비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어제 켜두고 퇴근한 제빙기 하나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얼음이 하나도 없다. 얼른 다른 제빙기를 열어본다. 다행히 얼음은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다. 출근 시간에 손님들이 몰릴 때 얼음이 부족하면 어쩌나 싶다.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내 지쳐 생각하기를 그만둔다.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지금 찾아와 준 손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쓸려간다. 기쁨에 취했다가 우울에 휘청거리고 두려움에 출렁이다가 뜻밖의 즐거움에 기대기도 한다. 날씨만큼 변덕스러운 내 마음은 때때로 나를 지치게 한다. 우리의 삶은 대개 그렇듯 우울이 길고 행운은 짧다. 삶에서 행복이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매일 똑같이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삶을 반복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무한한 굴레 속에 갇힌 것처럼 잔잔하고도 무력한 괴로움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가끔 그 괴로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건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일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그저 사람이기에 발이 끌릴 만큼 슬프기도 하고 날아갈 것처럼 기쁘기도 하는 건 아닐까. 지독하게 변덕스러우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사람답게 해주는 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런 인간다움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아닐까? 완벽하지 않아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나아가고 울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인 건 아닐까?

0: It Had To Be You.
1: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삽입곡이죠. 킹즈 싱어즈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을지로에 있는 카페 커뮤트를 운영하는 함주원의 책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자신이 꽤 멋진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카페랑 좀 어울리죠? 맞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달라집니다. 별일 없이 시작한 하루가 뜻밖의 일 하나에 흔들리기도 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작은 일 하나에 또 가벼워지기도 하죠. 어쩌면 삶은 그렇게 마음이 오르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은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꼭 특별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죠. 흔들리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 공연을 하면 매일 같은 대본, 같은 악보로 공연을 합니다. 근데 단 하루도 같은 공연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어제 공연은 정말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고 환호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연은 관객들이 너무 무덤덤하고 또 냉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은 대본으로 공연을 하는데 관객의 반응은 맨날 다를까? 어쩌면은 저도 그 작품을 임하는 것이 늘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잘 살고 있다는 것. 네. 오늘 그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네요. 비스타탑님께서는 왜 눈물이 날까요? 더리터님 공감이 갑니다. 8410님 글 내용이 우리의 삶이랑 찰떡궁합입니다. 오늘도 감사님은 매일 흔들리며 커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중요한 건 잘 살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파엘벨의 캐논, 오르스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카일 벨의 캐논,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정원님이 오셨군요. 잘 일정을 마치고 오셨나 봐요. 네, 많이들 보고 싶어 하신 마음들이 문자로 많이 오셔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음악 계속 들으시죠. 스티브 손다임의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 중에 어릿광들을 보내주오. 주디 댄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3606님 신청곡이에요.

스티븐 손드하임의 뮤지컬 리틀 라이트 중에 샌드 인 더 클라운 어릿광대를 보내주 주디 덴치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소피아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토니 박건영님이 맞으시죠?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못 듣다가 혼자 근무하게 돼서 라디오를 켰는데 대박. 반갑습니다. 어제 치과 치료를 위해 집 근처 오셨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친정엄마를 지하철역에 내려드리고 들어가시는 뒷모습에 등이 유난히 말라보여 눈물 한 방울 맺힌 채로 출근했는데 음악을 들으며 위로가 되네요. 두 달 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신 엄마 마음이 영 걸려서 편안하진 않지만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엄마를 위해 기운 내립니다. CBS 애청자인 엄마가 지금쯤 집에 도착해서 좋아하시는 커피 한잔 드시면서 이 글을 듣고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건영 배우님도 화이팅! 아, 어머님께서 지하철 타고 이제 도착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제 앞에 토니가 붙는 건 제가 옛날에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작품에서 역할이 토니였습니다. 네, 그러면 1부 끝곡으로 미네르바의 초가을림 신청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2악장 아다지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칼베 미지에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이수인 작시 작곡 내 마음의 강물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데이비드 E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이 연주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교회 음악 전문 합창단이죠. 칸티쿰 합창단의 공연에 초대합니다. 스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로시니의 작은 장엄 미사를 노래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숑 지휘의 부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죠. 박혜지의 타악기 협연으로 웨트베시의 말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에 초대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을 들려주죠.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스트링 체인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협연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베감 아트홀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데뷔 70주년 기념 무대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20번, 브람스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 아일랜드 여인, 장피에르 랑팔의 플룻, 클라우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장현아님께서 우산 없이 집을 나온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직 습도는 높지만 가방에서 우산이 빠진 것만으로도 산뜻하더라고요. 이번 초가을도 늦더위가 있을 거라는데 아당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죠. 우산 들고 다니면 정말 이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참 거추장스럽게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비를 또 막아주니까 고마운 건데 저는 그래서 우산 잘 안 쓰거든요. 사실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서 뛰어가거나 뭐 하는데 늦더위가 온다고요.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폭염을 견뎌냈는데 우리가, 그죠? 바람이님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커피 사오기, 남편이 사러 갑니다. 남편, 나는 아이스 라떼로, 그리고 당신이 가는 집 말고 내가 가는 집에서 가져오세요. 사랑이 있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이 가득하네요. 느껴집니다. 아, 요거 가위바위보는 정말 이겨야 제맛이죠. 가오님, 39.5년 교직생활 퇴직하고 애청자로 돌아왔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역시 좋아요. 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젠 여유있게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한 나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악 들을까요? 아, 하이든 음악 들을까요? 하이든의 교향곡 96번 D장조, 기적 3악장 미뉴에트 알레그레토, 제프리 테이트 지휘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96번 D장조 기적 중 3악장 미뉴어트 알레그레토 제프리 테이트 지휘의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6420님께서 안양에서 서울 가는 11-3번 버스 속에서

건영님 멘트와 음악이 나와요. 버스 안이 조용하니 좋아요. 클래식 버스. 아, 버스 기사님께서 틀어주셨군요. 저도 가끔 버스 탈 때 이거 틀어주시는 기사님 만나면 괜히 반갑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산책님. 비 그치고 산뜻해진 공원 걸으러 나왔는데 어린이집 아가들도 손잡고 나들이 나와서 귀여운 풍경 보네요. 네, 이제 아이들하고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안 가서 겨울이 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해야 합니다. 네, 유비현덕 2세님. 박건영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진짜 사나이 워킹맘 육아대디 드라마 지금도 정주행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워킹맘 육아대디 드라마, 이게 제가 애를 막 낳았었을 때 그때 상황과 이 드라마의 배역 상황과 비슷해서 제가 출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신청곡 하나 들을게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음악이었는데 데이빗 펠프스의 No More Night이라는 곡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CCM 가수인데 이 음역이 엄청 높아요. 3옥타브 정도 됩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참여를 하는 이 가수고 별명이 발성의 교과서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이 너무나 황홀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눈 감고 볼륨 살짝 올려서 한번 들어보시죠.

데이빗 펠프스의 No More Night. DJ 스페셜 DJ 박건영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홀리하게 부르는 목소리 같지 않나요? 기분 좋네요. 저의 신청곡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러면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중 세 번째 곡 가보트,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오코카 무지위의 잉글리시 체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 우리 아당 가족님들께서 제 신청곡 많이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곡들 중에 그리고 제가 이 스페셜 DJ 하는 동안 제가 신청곡을 개인적으로 많이 부탁드려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곡은 사실 조금 이 클래식 채널에서는 이 듣기가 쉽지 않은 곡이라서 제가 특별히 좀 더 부탁을 드렸는데 한 3일 전에 4일 전에 부탁드렸는데 오늘 이루어졌네요. 피디님도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곡 해주시는 거 엄청 많이 신청해 주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세요. 피디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이 노래 저도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갖고 따라하다가 몇 번 쓰러졌습니다. 현기증에. 특히 마지막에 한 23초 되는 그 샤우팅 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사실 이게 거기서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다. 물론 재능도 있고 노력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뒤에서 확 밀어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좀 신비한 곡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알게 돼서 저도 신청한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음악 들으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오프스 넘버 27-2 월광중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알프레도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옵스 넘버 27의 2 월광 중에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410님께서 청취자들은 라디오에 울고 웃고 삶의 희노애락입니다. 건영님은 진짜로 음성도 좋으시고 진행도 정말 정말 매력 만점입니다. 엄마랑 손잡고 공연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라디오 정말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듣고 그래서 여기 불러주셨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여러분도 그렇길 바랍니다. 2508님께서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어제 엄마를 찾아뵙고 왔는데 늙은 딸 생일이라고 맛난 거 사 먹으라고 5만 원을 주셨어요. 집에 오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그래서 오늘 혼자 현대미술관 가서 좋은 그림 보고 맛난 거 먹고 올 거예요. 좋네요. 오늘 5만 원 그냥 다 쓰시죠. 맛있는 거. 그럼 음악 들려드릴게요.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 야노스 쿨카지 위에 베를린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 야누스 쿨카 지휘의 베를린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저는 피디님과 5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2508님께서 오늘 5만 원 선물 받으셨다고 그래서 미술관, 현대미술관 옆에 맛집이 있다는데요. 그거 알려주시면은 거기 가실 수도 있고 또 요즘에 그 박물관의 그 굿즈들 있잖아요. 아니면 비싼 건 너무 비싸지만 또 이렇게 소소하게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굿즈들을 또 사서 오시는 것도 오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피디님하고 저하고 5만 원 어떻게 쓸까 하다가 다 써야 된다라는 가정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지금 5만 원 다 못 썼습니다. 큰 돈이에요, 5만 원이. 음악 들으시죠. 들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중, 스완일다의 왈츠, 아서 피들러 지휘의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글리브의 발레, 코펠리아 중 스완일다의 왈츠, 아서 피들러지 위에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내일 목요일 2부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겁니다. CBS 레인보우 앱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참여도 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헨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폴 퀸치 지휘의 폴 퀸치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듯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하소서. 끝까지 손을 뻗어 사랑하는 그 얼굴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문은희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여 복을 주시기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에스겔 24장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기록하며 이 날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최승태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현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인천문화원 기독청년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박운성님께서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유창환의 음성이었고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530장 찬송 주께서 문에 오셔서 그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샬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작은 자님께서는 기도문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듯이 저도 주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며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열림을 알리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앙빵님께서는 오늘은 사도 바울을 다 읽은 날 빈 시내에 위치한 성 스테판 성당을 마침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 더욱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스트리아 거주 중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는 처음 글을 올리셨나 봐요. 교회 직장 순장반 교육이 있어서 남편과 가는 중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똘군님께서 교회 집사님이신 선광옥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교회와 일상생활로 잘 돌아오시기를 기도 드리신다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사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진영님께서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을 청해 주셨네요. 이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워십의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유해피봄님께서 두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시면서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살아계신 주 베스퍼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하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고란초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의 곡으로 청하셨어요.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에필로그의 찬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3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은 사랑받는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어둠이 아닌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음란한 행동, 모든 것을 가지려는 욕심,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있을 수 없고 계속 빛을 찾게 되며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빛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빛의 자녀로 확인받은 성도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비추는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빛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0: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박미자의 찬양 보내드렸고요. 빛의 사자들이여 CBS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샬롬규님, 익숙해진 향기처럼 주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기보다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중요한 말씀이네요. 익숙해지는 향기처럼 은혜가 익숙해져서는 안 되겠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은 제가 월요일에 보내드릴게요. 신희숙님, 왼쪽 귀가 아픈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냈네요. 몇 년 전 고막이 열려 막는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별일 없겠죠? 오늘 병원 가봐야겠네요 하셨어요. 별일

제가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불평불만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과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맞아요. 체력이 문제죠.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7살 손자가 광야 노래를 좋아한다고 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광야라는 제목으로 된 곡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내드리질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꽃마리님께서 광야를 지남이 아닐까요? 오늘 들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함께 들을까요?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의 찬양.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얼마 전 아름다운 당신에게 퀴즈 정답이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노래 신청해 봅니다. 소원의 항구 듣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못된 연필의 소원의 항구 함께 할게요. 못된 연필의 소원의 항구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동물도 사람처럼 생명이라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를 거친다. 우리는 어쩌면 암묵적으로 동물들의 후반부 삶, 아프고 나이 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모른 채 해왔는지도 모른다. 할머니 한 분은 중요한 약속을 뒤로하고 우리 동물원 사자 바람이를 만나려고 멀리서 왔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같이 나이 들어가는 바람이를 보며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대하듯 이야기하셨다.

김정호의 아프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청주동물원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사자 바람이가 지난달 하늘의 별이 되었죠. 우리 육체가 점점 쇠잔해질 때 우리 곁에 있는 생명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편안히 숨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본향 서울 바하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샤론의 꽃 예수,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이쁜이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꼭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성훈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0: KY.
1: 장수와 새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런 안내를 듣습니다. 비상시에는 산소호흡기를 보호자가 먼저 착용한 뒤 아이에게 씌워달라는 말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살핀다는 것, 그건 이기적인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잘 잤는지, 잘 먹는지, 너무 지치진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듬어야만 내 곁의 사람들과 오래 평화롭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죠. 오늘은 편안히 잘 잤어?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최선자님 신청하신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Stand up,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Marching to Zion,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메들리까지. 여행지기님, 오늘도 새벽에 교회 문 열고 본당 불 켜고 선풍기 틀고 준비하고 말씀 듣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선풍기는 안 틀어도 될 듯 하네요. 그쵸, 시원해져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실내는 좀 텁텁한 기운이 있긴 하죠. 그래서 에어컨까지는 아니고요. 선풍기 틀면 쾌적하고 딱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고래님은 아유 다리를 다쳐 입원하고 계시대요. 금요일에 수술하신다고 하고요. 비공개로 오신 청취자분은 역시 편찮으셨나 봐요. 회복 휴가 잘 마치고 오늘부터 출근 복귀하신다고 합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 잘 붙드셔야죠.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그리고 문자로 받습니다.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지하철 기관사의 안내방송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승객들에게 기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 저는 한강 양 끝을 따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을 보곤 합니다.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에서 빛나는 불빛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 빛나고 있는 차량들의 불빛처럼 언제 어디서나 늘 반짝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기관사의 말처럼 운전자들은 정작 자신의 불빛은 보지 못하고 분주하게 달릴 뿐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 작은 불빛이 보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정작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진 않나요?

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짝이는 존재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언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당신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203 쓰시는 분 듣고 싶어 하신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애청자분들이 특히 사랑하는 버전 가이더 보컬 밴드의 노래였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출근 준비하면서 미나님 방송 듣습니다. 미리내님. 사실은 이제 오늘 저는 휴일이에요. 회사를 안 나와도 되는 날, 근데 방송이 있어서 나왔지만 오늘이 9월 3일 방송의 날이라서 이제 방송국들이 휴일 체계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기분 있죠? 내가 쉬는 날이면 그냥 온 세상이 다 쉬는 것 같고 주말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일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가벼운 기분 좋습니다. 주님 햇살님 새벽 예배 드리고 걸어가는 길 아침에 더위가 한 풀, 두 풀 꺾였어요. 공항 달리기님께서도 가을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 처리하려고 밖을 나와보니까 가슴에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니, 제가 매해 굉장히 여러 번의 가을을 여러분과 겪었잖아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청취자들의 사연이 좀 더 시적으로 변한다는 거. 가을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공항 달리기님의 사연 첫 줄도 굉장히 인상 깊네요. 멋있습니다.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새벽기도 다녀오는데 제법 쌀쌀합니다. 너무 더워서 가을이 언제 오나 했는데 성큼성큼 오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울랄라님. 예, 여러분, 가을은 언제 오는 걸까요? 언제부터가 가을일까요? 9월 1일부터일까요? 아니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가을일까? 굳이 요란스럽게 단풍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 가을이구나. 이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그때가 곧 가을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쿵 와닿는 게 있을 때 그때 계절이 온 거래요. 오늘 준비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이 여러분께 쿵 가을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기 바래요.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들으면서 1부 닫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변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의 아침 김윤주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전쟁과 갈등,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들려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길을 알려주고 자리를 양보하고 작은 도움을 건네는 일들이 뉴스에 다 나오지는 않죠. 근데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기부와 봉사, 낯선 사람을 돕는 행동이 늘었대요. 특히 낯선 사람을 돕는 일은 팬데믹 이전보다 약 18%나 많아졌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이 점점 차가워진다고 느끼는데 데이터는 반대라고 말하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가 세상의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미처 보지 못했던 좋은 뉴스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셨어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전혀 차가 막힐 시간이 아니었고 뭐 상습 정체 구간도 아니었는데 너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사거리를 바로 앞에 있는데 지나가지를 못해요. 막 부글부글 끓었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사거리를 지나고 보니 그 앞에 화물트럭이 있고요. 길가에 페트병이 와르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된 거죠. 페트병이 화물차에서 막 길가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기사님은 알겠어요. 기사님 열심히 죽고 계신데 기사님 아닌데? 너무 많은 분들이 페트병을 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길가에 이렇게 승용차들이 쫙 정차돼 있고 그러니까 길 가던 분들이 차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다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조금 과장하면 그 페트병 수만

0: 만큼 그 많은 분들이 그걸 죽고 계시더라고요. 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뭉클한데요. 나도 돕고 싶다 했지만 길가에 정차할 구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빽빽하게 차를 다들 세우시고 거기서 다 같이 기사님과 함께 페트병을 죽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요. 우리 주디스 여러분도 뭐 훈훈한 장면 보신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실래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안녕하세요,
1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6: 완전 좋아요,
17: 연두리.
16: 잘 부탁드립니다.
1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완연한 가을 냄새에 물씬 풍기는 아침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출근하니 오늘도 힘이 나네요. 소나무님. 매일 새로운 아침 맞으며 그대와 여는 아침을 배경음악으로 작업 시작합니다. 그대와 여는 아침이 있어서 아침 작업이 힘들지 않아요. LG 호스트님. 두 분과 함께한 곡들. 션 캐시디의 다두론론. 5395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아바의 댄싱 퀸은 깐미님께서 엄마 최재숙님의 생신 축하하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와 여는 아침을 매일 들으신대요. 최재숙님, 따님 깐미님이 신청하신 아바의 댄싱 퀸, 엄마 생신 축하 선물 잘 들으셨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실비아님은 저는 예전에 리어카의 폐지주어 오르막길 가는 분을 뒤에서 밀고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뒤를 쳐다보시더니 어쩐지 잘 나간다 했다. 아가씨 고마워. 하시던 기억이 난다고. 아, 훈훈하네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셨던 훈훈한 장면도 좋고요. 목요일 아침 신청곡도 좋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나라에 있던 뜨거운 고기압이 이제 많이 이동했다면서요?
1: 네, 9월이 되면 여름 내내 자리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수축하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늦더위는 남아있지만 뜨거운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부지방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씩 떨어져서 더위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남부지방도 어제 오후 4시를 기해서 전북과 경북 지역에 폭염 특보가 해제됐는데요. 이 밖에 부산과 통영 등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된 모습입니다.
0: 굉장히 희망적인데 남부지방도 그럼 오늘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는 걸까요?
1: 아, 네, 오늘은 아니고요. 남부지방의 경우는 아직 더위의 기세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전남과 경남, 제주 해안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고 오늘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주말을 전후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이 30도, 서울과 전주, 부산, 제주 31도, 광주의 경우 33도까지 예상되는데요. 반면 동해안은 25도 안팎의 덥지 않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1.5도, 부산 26.4도, 광주 24.4도, 대구 25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톤, 그 전에 포넌 블런즈의 What's Up은 835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함께하고 계세요. 구본영님 교통제보 주셨는데요. 성수대교 남단 1차로에 고장 1톤 트럭이 서 있다고 합니다. 부근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9360님 저는 평소에 실천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인도 위에 작은 돌멩이 조각이 보이면 발로 살살 옮겨서 치우는 일입니다. 제가 작은 돌에 걸려 발이 삐끗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힐 신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길 가다 보지 못하고 그걸 밟게 되면 발을 접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 행동하시는 이런 일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이 세상은 왠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많은 분들의 배려와 정성 덕분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9360님, 감사합니다. 9213님, 출근길을 즐겁게 열어주는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스 이름 지을 때도 용기 못 내어 보다가 GPT한테 물어봐서 CBS 어플을 깔았습니다. 채팅방에도 남겨보고 문자도 보냅니다. 오늘 제가 용기 내본 소소한 일입니다. 출근할 때마다 얼마나 에너지 충전받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저는 40대 후반에 주방조리 일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벅찰 때도 있지만 좋은 노래 들으면 출근길이 즐거워집니다. 저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내리기 전에 사연 보내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9213님 아주 잘 도착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GPT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어플 까시고 또 가입하시고 와 이거 정말 정성이잖아요. 저희 제작진 또 감동받았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8494님 신청곡이에요. 존 레전드

0: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루터기님, 풍금새님이 유독 좋아해 주신 이 곡은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였습니다.

예쁜 멜로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의 표정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노래 한 곡의 마법,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입니다. 아직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나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져서 이제 슬슬 차가운 커피 대신 따뜻한 커피나 차로 바꾸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계절이 바뀌는 걸 음료의 온도로 느낄 때가 있는데요. 한동안은 얼음 가득한 커피가 땡기다가도 어느 순간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싶어지는 때가 오죠. 따뜻한 커피는 향기도 그윽하게 더 잘 맡을 수 있잖아요. 노래에 향기가 있다면 이 노래일 거예요. 그 어떤 노래보다 짙은 커피 향이 나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였고요. 9789님께서 커피를 누구랑 마시면 좋을까, 뭐랑 마시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스텔라 장의 라무르 르바게트 파리. 아, 너무 프랑스어 발음 예쁘게 잘하네요. 스텔라 장의 노래로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코디송 완성했습니다. 가을 아침에 되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9789님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어, 딸?
1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관절 연골이 걱정.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2: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6328님께서 저는 코너 중에 코디송이 너무 좋아요. 선곡도 좋고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코디송. 오늘은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커피 노래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커피에 커피 코디도 좋지만 9789님처럼 커피를 누구와 먹으면 좋을까? 어디서 무엇과 마시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력 발휘하는 버전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디송은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앞으로도 코디송 많이 보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904님 신청곡이에요. 존 덴버의 투데이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1부 마치고요.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네팔에 도착한 우리 긴급 구호대가

오늘부터 최첨단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진정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초혼은 물론 재혼 부부도 지급 대상입니다. 추석 명절 기차표 사전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대상이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예매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때 명품 포도로 불리던 샤인머스켓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지난 3년간 45%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원지에 좋은 자리를 텐트로 장기간 선점하는 일명 알박기 텐트를 대상으로 부산과 충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굴착기까지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일부 텐트는 1년 넘게 방치돼 있었고 안에는 쓰레기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내륙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3도, 대구는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0: 카세트의 마이웨이 218인님. 죄송합니다. 너무 노래가 좋아서 목이 메었어요. 218인님 신청곡으로 9월 3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부터 이것을 하는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이것을 하는 부부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사, 2번 결혼. 정답과 함께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에피소드 있다면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7: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6: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7: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2부 듣고 계세요. 임창정의 결혼해줘,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오늘의 정답은 결혼이었고요. 4538님 결혼식 축가를 제가 직접 했는데요. 이 노래 했거든요. 이승기 결혼해줄래. 근데 그만 가사를 까먹어서 마이크를 하객들에게 다 같이, 그런데 마침 이 노래가 나오고 있다고. 아, 그래도 임기응 변이 엄청나시네요. 다 같이 신랑이 이렇게 하면 진짜 결혼식장 분위기 너무 좋았겠다. 4538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9678님 나이 제한 없다고 했는데 황혼 재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소득 연령 관계없이 2027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에게는 모두 해당됩니다.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9678님. 2430님. 주디, 저 6월 2일에 혼인신고하고요. 11월에 결혼하는데 이런 일이 억울합니다. 아, 진짜 요거는 조금 아깝다. 11월에. 아, 근데 혼인신고를 6월에 하셨다면. 이렇게 좀 아까우신 분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100만 원보다는 부부의 결혼과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올해 12월 31일에 결혼하는 부부는 없겠죠? 왜 없겠어? 있겠지. 있겠죠? 얼마나 아까울까. 3903님. 저는 사정상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남편에게 나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정말 아쉽다 했더니 남편 말. 나도 못 갔어. 이게 뭐예요? 이게 발이에요? 방구예요? 두 분 어떻게 크루즈 여행 도전? 한번 신청해 보시죠. 9005님, 결혼식장 날짜도 다 잡았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2년 미루게 되었습니다. 투잡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빚 갚고 멋지게 결혼식 올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다시 결혼식 날짜 잡히면요,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저희가 다 같이 마음 다해서 축하해 드릴게요.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메건 트레이너예요. Made you look

9242님, 요즘 선곡이 너무 좋아서 다른 방송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고정했습니다. 안산에서 인천으로 일하러 가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해 주신 9242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제임스 잉그램의 베이비 컴 투 미, 그 전에 레이시 제이 달튼의 블랙커피는 9156님께서 반찬가게에서 일하면서 늘 잘 듣고 있다고 보내주신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비더보이스의 올투게더 얼론 814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8147님, 9월은 일본어 기초반에서 조금 심화된 일본어 능력시험 준비반이 시작된 달입니다. 여름학기 일본어 기초반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 저에게 격려 박수 보내고 싶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비더보이스가 일본 음악 그룹이잖아요. 일본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좋아하니까 돌아서면 단어를 잊어버려도 꾸준히 열심히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좋은 결과까지 따라오면 더 좋겠네요. 신청해 주신 곡으로 응원해 드렸습니다. 8시 35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Kings of Convenience예요. Cayman Island.

8400님,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을 들으면서 걷기 운동한 지 7주 차입니다. 목표는 만보 걷기. 그 사이 체중 3kg 감량했어요. 좋은 음악 들으며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와. 이게 3kg 빼는 건 막 굶어서도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늘 걸어서 7주 만에 3kg 되게 건강하게 살 빼셨네요. 너무 잘하셨네요. 저희와 함께 하셨다니 더 좋네요. 박용환님, 오늘부터 인천에서 안양으로 첫 출근합니다. 출근길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좋은 음악으로 출근길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225님도 5년 근무하고 퇴사 후 8개월 쉬다가 출근을 시작합니다. 너무 긴장되고 설레요. 제가 좋아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 부탁합니다. 그쵸, 이렇게 막 긴장될 때는 평소에 자주 듣던 좋아하는 음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침 오늘 또 첫 출근하시는 박용환님께도 응원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테일러 스위프트 블랭크 스페이스. 커피도 드립니다.

0: 에이미 와인하우스 백투블랙 3509님 신청곡이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크러쉬의 뷰티풀 9492님과 들으면서 목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0: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태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넣는 이름이나 표시를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해 두는 거죠. 옛날에 종이를 만들 땐 종이 재료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여서 문양을 넣어 만들었는데요. 종이가 마른 뒤에도 빛에 비추면 그 자국이 은은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터마크라는 말이 유래했죠. 매일의 일상에도 하나씩 남는 흔적,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투명하고 든든한 방패, 나만의 그런 표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진 속 워터마크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면 내 삶의 워터마크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말해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소유를 주장하기보다 이 순간 이곳에 나는 사랑으로 참여했다 라는 증거로 남는 거죠. 진심을 전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온 표시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남길 흔적